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준비한 제빵제과 필기시험에 붙었어요. 이때도 애가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한참 어린 2010년생 아기들이랑 나란히 시험 보니까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붙어서 너무 기쁩니다. 남은 과정도 잘 준비해 볼게요. 좋습니다. 아, 2010년생들이면은 지금, 그래요. 10대 후반이네요, 벌써. 그죠? 네. 많이 위축되셨겠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하셨네요.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4173님. 어제 오랜만에 옷 쇼핑하고 새 옷 입고 나왔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 옷에 붙은 태그 제거를 안 하고 계속 대롱대롱 달고 다녔더라고요.

One More Chance의 카페에 앉아, 박정현의 Sunday Brunch까지 들었고요. 6505님, 형님, 아들 윤겸이와 단둘이 울산으로 여행 가는 중에 문자 보내요. 아내 없이 남자 둘이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아내가 엄청 불안해요. 저의 아내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형님이 잘 말해주세요. 저 진짜 안 싸우고 잘 놀다 올게요. 윤겸이와 단둘이, 예, 6505님 잘 지내시다.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5372님 사연인데요. 취미로 클라이밍을 하는데요. 지금 넓은 클라이밍장에 저 혼자 있습니다. 사장님이 항상 문만 열어놓고 쓱 사라지시거든요. 덕분에 편하게 운동하네요. 참고로 저희 여기 사장님 느낌이 꼭 차디 같아요. 한량 같은 도인 느낌.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런 느낌입니까? 한량 같은 도인 느낌? 사실 뭐, 한때 꿈이긴 했어요, 한량. 한량처럼 살고 싶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뭐, 그 꿈꿔왔던 적이 있긴 한데. 잘 보셨어요? 예. 닭가슴살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오, 사장님하고 만나보고 싶은데? 한량 도인? 예. 도인 한량? 998.

대체로 원활하고요. 강변문로 구리 쪽 보니까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사이 가양대교를 지나서는 작업 구간도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쪽 동호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올리디아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9476님, 요즘 바쁜 와이프 대신 장인어른 집에 들러 밭일도 돕고 식사 준비도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 집에서 요리를 하면 분명 그동안 잘만 하던 음식들이 왜 그 맛이 안 나는 걸까요? 제 시그니처 메뉴인 오징어찌개와 제육볶음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한두 수저 드시고는 안 드셨어요. 근데 제가 먹어봐도 맛이 없어요. 저 진짜 오징어찌개, 제육볶음 달인인데 하셨습니다. 아, 이게 참 이상하죠. 네, 뭐 꼭 긴장을 해서는 아닌데 꼭 내 그 공간을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좀 뽐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원래 하든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액젓을 좀 추가해 보실까요? 네, 해산물 밀키트 세트 드립니다. 7574님, 8년 사귀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진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제가 생각난다고.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헤어진 지 5년 지났는데. 이 정도면 잊고도 남을 시간 아닙니까? 남자들은 정말 첫사랑을 못 잊는 건가요? 꼭 첫사랑이어서가 아니라 뭐 7574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인 것 같고 또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고 개개인의 차이가 있죠. 네, 날씨 탓인가요? 요즘 날씨도 좀 말랑말랑하고 뷰티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4Play의 Let's Make Love 5238님 청해 주셨고요. George Benson의 Stairway to Love 두 곡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제 트레이드마크는 야야야 아시죠?
4: 네, 야야야. 알죠. 네.
3: 뭘 봐? 이거 가능하냐고. 예, 예.
4: 야야야.
3: 오, 저거는 뭘 봐?
4: 뭘 봐?
3: 이거 힘들겠지만 꺼져 보세요. 꺼져.
5: 박보검이 응원하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5: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3: 뭐 뿌잉 이런 거라도 하나 해주세요.
5: 예, 알겠습니다.
4: 야야야. 돌리지.

피터 엘리엇의 Loving You Girl, 트로이 사이번의 Youth까지 들었고요. 자, 손민지 씨 사연인데요. 남편이 필라테스를 끊어준다고 해서 신나게 3개월을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니 연장 기간이 거의 다 돼서 나 3개월 거의 다 돼서 연장해야 돼 하니까 벌써? 이러고선 답이 없어요. 설마 3개월만 다니라고 끊어준 건 아니겠죠? 썼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번 더 얘기를 하시죠. 예. 벌써 다음으로 뭔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추가 멘트가.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마음에 드셨나 봐요. 3개월 하시는 동안. 예. 4237님. 초보 운전자인데요. 어제는 여의도에서 일산까지 다녀왔어요. 자유로는 이름이 뭔가 상당히 할만해 보이는데 엄청 고난이도 도로더군요. 세 번째 운전인데 발이 덜덜 떨려서 너무 무서웠답니다. 이 다음 코스로는 어디가 좋을지 찾아보는 중이에요. 어셨습니다. 아, 그 자유로라는 그 도로 이름이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고 좀 자유롭고 뭐 거의 일자도로에 가깝긴 하죠. 그리고 뭐 차선도 굉장히 많고요. 아, 근데 여기 좀 차들이 좀 빨리 다닌다는 좀 이게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초보시니까. 근데 좀 약간만 익숙해지시면 자유로가 꽤 괜찮을 겁니다. 다니시는데. 차량용 무선 충전기 선물로 드릴게요. 백일인의 Close to You.

백예린의 Close to You 들었고요. 자,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포티의 봄을 노래하다 양승원 씨가 청해 하셨고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두 곡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문상민님이 주셨어요. 라디오 쇼가 DJ 사관학교라면서요. 예, 가비님도 DJ 데뷔하는데 명라인으로 전국 재패 가.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아니 분.

0: 뭘 도와드려 형님? 뭐라도 좀 도와줘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아 진짜요?
0: 예, 만났었어요 한번.
1: 아 그러셨구나.
0: 예예 예. 사인은 어떤 사장님이에요?
1: 어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사장님입니다. 예, 굉장히 예. 카리스마 있으시고 예. 호불호가 확실하시고.
0: 그 싸이가 아니었으면 가수가 못 됐을 거란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1: 저는 좀 성격이 소극적인 편이어서 예, 잘 예. 쫄고 예. 잘 주눅듭니다. 네. 그런데 그 싸이 사장님이 이렇게 멱살 잡고 야 넌 가수 해야 돼 이렇게 끌어주셨어요.
0: 예.
1: 그래서 그런 그 정도의 카리스마 있는 분이 끌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예. 저는 계속 굴로 땅굴로 파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아니 그러면 제주살이는 언제 한 거예요? 그러면
1: 제주살이는 코로나 시작될 때 네. 제가 이제 유럽에 가서 살려고 어학연수를
0: 예.
1: 가려고
0: 예.
1: 갔다가 가자마자 튕겨져 나왔어요.
0: 왜?
1: 코로나
0: 안 맞아?
1: 아니요.
0: 아, 코로나.

0: 있어요. 예. 써서 보내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1: 예.
0: 아, 그래서 안 됐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주셔서 내가 계속 들어봤는데 당신이 가수 해야 될 것 같다. 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셔서.
1: 그래요.
0: 네.
1: 참 싸이가 보는 눈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안신혜 씨들 잘 이렇게 좀 영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이번에 새롭게 앨범이 나오신 거예요?
0: 네, 새로 와, 나왔습니다.
1: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나오셨구나. 나보려고 나온 게 아니고
0: 아니에요.
1: 홍보하려고.
0: 아, 언제든지 불러주셨으면 나와주실 텐데.
1: 예, 예, 예.
0: 공교롭게도.
1: 그래요. 어떤 네. 앨범인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 제 새 앨범은요. 예. 리메이크 앨범이고요. 제목이 베스트 비포입니다.
1: 예.
0: 베스트 비포는 이 통조림 캔 보시면 그 밑에 유통기한.
1: 맞아요, 맞아요.
0: 외국 통조림은 베스트 비포 뭐 예를 들면 5월 며칠 이렇게 됐으면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최적 소비 기한이다.

0: 저 행사할 때 행사할 때 쓰게 댄스공간을 빼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예,
0: 전혀 연이 안 됐기 때문에.
1: 그럼 어떤 장르를 하고
0: 싶어요? EDM이죠.
1: 아, 무조건 EDM.
0: 부처 부처 해서.
1: 제가 그 유건영 씨가 EDM 작업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예, 예. 저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어떤 신이 자기 일을 할 때 그 나오는 아우라 있잖아요. 정말 댄스 막 정말 잘 만드세요.
0: 좀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0: 네. 그 약속 지켜주는 조건으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예. 어떤 노래죠?
1: 제 노래는요. 제가 라이브 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럼 제가 합니까? 아니, 그럼 내가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이거 제가 해요?
1: 네. 그 노래가 원래 발라드였던가요? 아니면 락이었던가요?
0: 이거는 락은 아니고 그냥 그 미디움 템포.
1: 미디움 템포.
0: 열린 공간 속을 가느며 달려가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1: 제가 지금 부를 노래가 그런 느린 노래를 그래요? 펑크락으로 바꾼 노래입니다.
0: 이별 여행?
1: 네.
0: 이거 원미연 누나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하는데.
1: 원래 발라드 곡이잖아요. 예, 예. 이거를 싸이 사장님이랑 유건영 씨가 펑크락 신나는 펑크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0: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원곡 자체가 워낙 대박난 노래라서 우리. 신혜 양이 어떤 식으로 노래를 또 표현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별 여행 준비되셨죠?
1: 네, 준비됐습니다.
0: 자, 박수와 함성은 저만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박수와 함성이요! 예!

0: 한 5천 원 정도.
1: 5천 원 정도. 네. 밥은 먹고 살았겠네, 그죠?
0: 네, 그래서 한 얼마 계산이 안 되네. 뭐.
1: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돈을 얼마 벌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많은 경험을 했으니 네. 어떤 무대인들, 완도에서 비가 쏟아지는 무대인들, 희네 씨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무대가 아니었을 것이다.
0: 근데 진짜 폭우가 네, 엄청나게 내렸었잖아요.
1: 그래도 그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0: 저도 그때 그냥 예. 아, 모르겠다 이러고 했는데, 예. 뭐랄까, 저는 제가

0: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4: 자, 다 같이 준비됐어요. 자, 마지막은 함께 달리겠습니다. 자, 차에 계신 분들 같이

0: 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1: 그냥 조정식으로 갔죠.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대행진으로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노래 잘하는 우리 안신혜 양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안신혜 씨는 좀 이력에 독특한 이력들이 좀 있는데, 먼저 프로듀서로도 인기 이름을 꽤 날렸네요. 박정현, 네. 성시경, 이하이, 화사. 그 많은 분들과 같이 앨범 작업을 하신 거예요?
4: 네, 작곡가로 활동을
3: 작곡가로 했습니다. 예, 예. 가장 효자곡이 어떤 곡이에요?
4: 가장 효자곡은, 네. 화사 씨의 I Love My Body.
3: 아, 이 노래 너무 터졌잖아.
4: 좀 많이 터졌죠. 네,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3: 많이,
4: 있어요.
3: 너무 많이 터져서 그런지 이 노래 얘기할 때 기분 얼굴이 환히 웃는데요?
4: 너무 행복해요.
3: 예, 예, 그래요?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4: 아니, 저는 알았죠. 왜냐면 화사 씨가 부르고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아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3: 본인이 부르려고 만들어 놓은 노래예요?
4: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네. 그 이 노래를 원하는 가수분이 있다.
3: 있다.
4: 이 얘기를 들었을 때
3: 노래 한번 돌렸군요.
4: 아, 근데 저는 이제 돌린 게 아니라
3: 예, 예. 업자끼리 얘기하면 돌린다고.
4: 그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나

0: 씨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때쯤에 저희 식구가 됐는데
1: 예, 예.
0: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저한테 행운 같은 노래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화사같이 전 화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1: 예.
0: 훌륭한 아티스트에게 곡을 줄 수 있게 됐고
1: 네.
0: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제 삶이 또 윤택해지고
1: 그러니까 네. 예, 많이 윤택했나봐요. 막 자지러지네요 지금 보니까.
0: 네, 너무
1: 예,
0: 좋습니다.
1: 예, 예. 아, 이 아이의 손잡아줘요도 있잖아.
0: 손잡아줘요도 있잖아.
1: 이것도 터졌잖아요.
0: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1: 알죠. 들어봐서 알죠.
0: 예, 예. 이 손잡아줘요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메이저 작곡가 데뷔곡이고요.
1: 진짜 손을 잡아줬네요. 그죠?
0: 손을 확 잡아줬어요.
1: 야, 얘 가사대로 간다고 진짜 손을 잡아줬어요.
0: 손을 잡아줬습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손 놓아요. 그러면 손 놓은 거 아니야. 손을 잡은 거 아니야 지금.
0: 제가 그런 가사를 이제 안 써요. 무서웠어요.
1: I love my body. 이것도 네. 이것도 좋은 거 아니야. I love my 내 몸을 사랑한다고.
0: 내 몸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1: 그러니까.
0: 이 노래 덕분에 제가 열심히 저를 갖고
1: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이잖아. 사람이 손잡아줘요. 네. I love my body.
0: 피부 관리도 더 받을 그러니까. 수 있고 덕분에.
1: 데뷔 전에는 코러스도 유명했어요?
0: 코러스를 많이 했습니다.
1: 어떤 누구? 유명한 분?
0: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

0: 네, 또 대표작은 데뷔작은 박하이브 선배님 어떤가요? 거기서
1: 어떤가요? 이거
0: 이런 거죠.
1: 어, 좀 길게 하면 안 돼요? 예.
0: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1: 어, 짧게 주고 짧게 벌었네. 어?
0: 그때 돈도 안 받았어요.
1: 아, 그거 안 주어요.
0: 아니 근데 또 그 제가 너무 그 신인이라서 그때는 좀.
1: 그리고 또 어떤 분?
0: 어,
1: 성시경 씨 안 했어요? 성시경 씨는?
0: 시경 오빠 노래는 제가 곡을 써서 드렸고.
1: 어떤 노래?
0: And We Go라는 영어 노래 있어요. I love you the way you smile. 이런 노래가 있었고, 아, 또 코러스 예전에 그 전예비님의 2AM이라는 노래 있어요. You gotta step in, step in, step it up. 그 노래도 있어요.
1: 화사는?
0: 화사 노래 I Love My Body 제가 만든
1: 어디 어디였었어요?
0: I love my body. 아 거기서 hey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봐.
1: 오, 약간 소리 있다, 목소리에.
0: 어, 감사합니다. 어?

0: 아, 나 또 쟤 또 댄스 동아리까지 했는데.
1: 댄스 동아리도 왜 한 거야? 아주 그냥 연예인 되고 싶어서 난리가 났구만.
0: 아, 전 진짜 어?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1: 아, 진짜로?
0: 예. 어, 이제 데뷔했어요.
1: 가수가 꿈이었어요?
0: 가수도 하고 싶고 뭐 어. 댄서도 하고 싶고 댄서도? 배우도 하고 싶고 다 해보고 싶었는데.
1: 코미디는 왜 안 했어요?
0: 코미디, 아, 그러게요.
1: 코미디는 좀 그래요?
0: 아니, 그건 아닌데.
1: 왜, 우습게 보여?
0: 아니요. 아, 제가 그렇게 웃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1: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예, 코미디는 좀 장르가 좀 다를 수 있죠. 예, 보통 많은 분들이 가수나 배우를 꿈을 꾸고,
0: 네.
1: 예, 코미디는 좀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하고.
0: 근데 전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을 되게 좋아해요.
1: 아, 정말. 네. 예.
0: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콘서트도 예. 약간 그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이에요.
1: 그럼 저 좀 일어나서 할까요? 그러면
0: 어떻게 일어나서 할까요? 일어나서.
1: 아, 저 일어나야 됩니까?
0: 아, 그
1: 저는 저. 좌식 코미디 하고 있는데 그래요?
0: 그것도 좋네요. 어, 씻다운 코미디도 좋네요.
1: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예, 예. 자, 여기서 또 노래를 한번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예. 신혜는 또 우리 역시 라이브 지금 뭐 잠깐 코러스하고 또 뭐 이렇게 이 얘기할 때 이렇게 잠깐 하는 걸 들어봐도 소울이 있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라이브로 한 곡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예. 어떤 노래 좀 들어볼까요?
0: 아,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준비했어요.
1: 편지.
0: 네.
1: 영어로 레터.
0: 네, 기타 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콘서트를 기타 한 대로 밴드 없이 혼자서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1: 밴드비도 돈 많이 줘야 되는데 혼자니까 다 남네.
0: 네, 첫 콘인데 남고 있습니다.
1: 아, 왜냐면
0: 전성 매진이에요.
1: 8회
0: 공연이거든요.
1: 어디 사는데?
0: 연남동에 있는 소극장 연남 스페이스에서 하는데.
1: 밴드가 비용이 많이 들더만.
0: 많이 들어요. 예. 비용이 많이 굳고 또 예. 오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1: 그러니까 네. 예 밴드 없이 혼자 하니까 다 남는 거 아니야 지금 예. 빌리는 거하고 자기가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0: 네.
1: 역시 뭐 또 라이브 무대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노래인데 김광진의 원곡이 편지
0: 네.
1: 이건 좀 어떤 풍으로 좀 편곡이 된 거죠?
0: 제가 기타를 치면서 네. 혼자서 조용히 네. 부르는 그런 느낌 조금 예, 예. 일요일이니까 좀 들뜨

0: 네, 아, 좋습니다. 예, 예. 아, 특히 기타를 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기타를 얼마나 치신 거예요?
1: 기타는 대학교 가면서 쳤어요.
0: 오.
1: 네, 그래서.
0: 그러면 친 지가 얼마 안 되네?
1: 얼마 안 됐습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1: 그러게요.
0: 아니, 연습을 얼마나 한 거예요, 연습을?
1: 아, 저 기타 잘 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치는 거에 제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느려지고 싶을 때 느려질 수 있고, 빨라지고 싶을 때 빨라질 수 있고, 그거에 특화돼서 그것만 잘해요.

0: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93년에 데뷔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1: 와, 그때 예. 이 노래 듣고 어떠셨어요?
0: 울었죠. 예. 일이 되게 안 풀렸어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별까지도.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1: 아.
0: 차에서 엄청. 내가 CD 샀잖아.
1: 내가 그러셨구나.
0: 옛날에 M본부에 그 지하에 식당 옆에 레코드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0: 예, 한 번 더 우리 콘서트 있으면 홍보 한번 하세요. 예?
1: 네, 제가 매주 주말 5월 17일까지 네. 공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또 이게 전석이 매진이 됐어요. 전석이. 아. 그래서 공연 오시기가 힘들다고.
0: 그러면은 좀 홍보하지 마. 매진 됐는데 뭐.
1: 그러나, 그러나 제가 저희 회사에 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예. 앙코르 콘서트 열어달라고.
0: 아.
1: 그럼 그때 되면. 예. 꼭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소극장이 또 의외로 재밌죠?
1: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저는 예. 공연 이번에 단독 콘서트가 살면서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8회를 하고 있고 혼자서 밴드 없이 진행하고 또 저희 게스트분들 네. 와주셔서 같이 하고 있는데
0: 예.
1: 저 너무 행복하고 그 이제야 원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관객분들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경 오세요.
0: 게스트는 어떤 분들이 좀 나오세요?
1: 게스트 여태까지 또
0: 감사한 분들.
1: 선우정아 언니, 적재,
0: 적재,
1: 그리고 또 노영심 언니도 나오셨고,
0: 노영심 언니도 있었어요.
1: 케이윌 오빠도
0: 진짜?
1: 나오셨고, 네, 또 예. 여러분들 소수빈, 강승환,
0: 아 진짜 노래 음악성 있는 분들 다 나오시네.
1: 네, 많이 나오십니다.
0: 그래요, 예, 꼭 앵콜 공연 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연남동이죠?
1: 네.
0: 거기 돈가스 먹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놀러 오십시오.
0: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 신혜 씨 콘서트 마무리 잘 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6: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콘서트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역시 안신혜의 노래입니다. 혼자만의 사랑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옛날에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랑 풀려가지고 93년도에 내일 뵐게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Today is good goodbye. 안녕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아할 거야. 내가 가요광장 떠난 걸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취재들은 크게 웃어줘. 잘 살아줘. 미니홈피 대문에 남아있는 그때의 감정은 남겨두고 목요일에 스킵된 사연과 노래만 몰래 챙겨놨습니다. 꺼진 신청곡도 다시 보지

6315님 사연 감사해요. 6315님 은지언니 2023년 8월 2일에 보이는 라디오 한날 갔었어요. 그날 언니가 퇴근하는 것도 운 좋게 봤다요. 인사도 밝게 해주셔서 한 번 더 언니에게 반했죠.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어요. 이제는 언니를 보내줘야 하다니. 그때 보라를 보러 자주 갈 걸 그랬어요. 언니 언제라도 또 돌아와줘요. 취자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요 텐디. 행복했수다. 6315님 아유 문자 감사드리고 가끔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나 KBS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텐디를 기다리거나 뭐 많은 DJ분들 많은 스타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운이 좋으면 막 이렇게 퇴근길도 마주치고 하지만 막 텐디는 늘 일정상 라디오 끝나고 바로 어딜 가든지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과 딱히 인사를 나눌 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또 취자들 텐디와의 추억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0: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4: 아니.
3: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4: 아니.
3: 아, 찌개에 무 넣은 거 못 맞췄구나? 무 넣었잖아, 무.
4: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3: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5: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6: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은지의 가요광장.
1: 점심 먹고 어디 가요? 듣고 가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텐디 이은지입니다. 최자 취자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Y2K 썬데이. 아, 이은지의 가요광장 2023년 4월 24일에 첫 방송, 그리고 오늘 2026년 5월 10일 마지막 방송. 근데 사실 가요광장은 계속 갑니다. KBS 쿨 FM도 쭉 갈 거고요. 우리 DJ 성만 바뀌는 거예요. 텐디가 졸업을 하고 가수 폴킴 씨가 입학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톤 터치 해가지고 오늘 이은지의 가요광장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취자들 KBS 쿨 FM 가요광장 등등등

텐디랑 저는 경력을 같이 쌓았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이 커요. 처음에 초보 사장으로 적응할 때 텐디의 라디오 댄스를 보며 같이 웃고 힘냈거든요. 아무튼 어딜 가더라도 파이팅. 진영님, 세상에나. 아이쿠, 네일샵 오픈. 이게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일샵, 미용실, 카페, 그리고 필라테스샵, 헬스장 이런 곳들은 워낙 동네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난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은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직종. 뭐 오픈 같은 경우에는 파이팅이 있고 내가 어떤 뭐 자금이 있고 내가 아무튼 어떤 준비가 돼 있으면 저는 오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는 이제 진짜 내가 해야 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우리 진영님 너무너무 잘 버티셨는데요. 원래 3년 차가 제일 힘들다면서요. 이 직장 생활도

쫀디 다음 후배가 되게 늦게 3년 뒤에 왔다. 거의 텐디가 그래서 3년 동안 막내 생활을 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또 개인적으로 코미디 빅리그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게 코미디 빅리그는 3사에서 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MBC

정국, 스탠딩 넥스 투 유, 르세라핌,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두 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은지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텐디 이은지. 취자 청취자들에게 문자 사연이 왔어요. Y2K 썬데이 2023년으로 갈 건데요. 529님. 3년 전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내 인생의 암흑기. 그때 가요광장이 점심에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일생 일대에 큰 시험 준비할 때 응원해달라고 했는데 사연도 소개시켜줘서 진짜로 기뻤죠. 덕분에 시험은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지님의 하차 소식이 더욱 안타깝고 아쉽네요. 취자들, 근데 텐디 약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주위 분들한테 라디오를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위에서 에? 왜? 라든지 혹은 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들은 적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라디오를 졸업하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0: 될걸? 하림 훌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실라!

0: 지금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막히는 구간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를 지나서는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성산대교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이 전후로는 한남대교에서 노량진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큰 정체 없이 이동 가능하겠는데요. 다만 잠실 철교에서 올림픽 대교 쪽으로는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일대 교통이 혼잡합니다. 강변문을 일산 쪽으로 정체가 심한 건 아닌데 동호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구리방향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이용도 많이 어렵진 않으실 텐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도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흥천 2포 부근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소통은 대체로 원활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못했다면 미안해요. 심유영. 청취자 심유영. 사랑합니다, 유영씨. 오늘 코너 사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은지의 가요광장의 코너입니다. 저희가 이제 평일에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미처 읽지 못하는 청취자분들의 문자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 취자 청취자

0: 노래 두 개 들을게요. 2PM 이 노래 듣고 돌아와. 소란 있어주면.
1: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2: 7, 6, 5, 5.

칭찬 한 번만 해줘요. 아우 잘했어요. 개운하죠. 진짜 개운하죠. 너무 개운할 것 같고 텐티도 요즘 그 다시 뭔가 좀 밥을 좀 집에서 해먹어볼까. 왜냐면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 혼자 살다 보면 이 배달 음식이 어느 순간 너무 질려요. 너무 질려. 그러니까 가끔 배달 음식 먹는 거는 좋은데 혼자 살다 보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뭘 좀 해 먹어볼까?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보내준 또 등갈비 김치찜이 있어서 그거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텐디가 가스레인지를 닦더라고요. 내가 이걸 뭘 자꾸 끓여먹고 뭘 해먹으니까 내가 이걸 가스레인지를 닦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가스레인지를 닦으며 어머어머 내가 가스레인지를 닦고 있다니 막 이랬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원래 같으면 솔직히 나한테는 잘 안 보이는 구역이잖아요. 요리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이게 보이니까 닦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무섭다니까. 이게 적응의 동물이라니까요. 그 텐디 그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하는 그 집을 바꿀 순 없지만 이라고 정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집 정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0: 조식의 FM 대행진.
1: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하게 됐어.
1: 이은지의 가요광장.
2: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텐디 이은지입니다. 최은숙님, 남편이 지금 해외 출장 간다고요. 준비하면서 투덜거리고 있어요. 근데 전 남편이 부러워. 휴일이라도 좋으니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어. 남편아, 내가 대신 가줄까? 잠시만요, 은숙님. 우리 여기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지금 해외 출장 간다고 준비하면서 투덜거린다고요? 유부남인데요? 유부남들은 보통 웬만하면 아무리 힘든 일정이어도 투덜거린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회식 같은 거 우리 가서 남편분들 막 되게 즐기고 싶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의 우리 자식들이나 와이프가 회식 재밌었어? 라고 했을 때 진짜 오늘 회식 너무 재밌었고 이러면 사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늘 회식 아, 나 진짜 억지로 있었어. 아, 진짜. 아, 회식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나 회식이 너무 싫어. 이렇게 약간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게 약간 그런 바이브 아닌가? 지금 해외 출장 가는 게 사실은 우리 은숙님 남편분 마음 안에서는 야하! 하는 마음이 들지만 우리 은숙님의 어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두려워. 아, 해외 출장 왜 가는 거야? 나 진짜 해외 출장 가기 너무 싫어. 이거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일이 와. 막 이런 바이브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해외 출장이라는 게 근데 사실 진짜 쉽진 않긴 해요. 많은 분들이 텐디 같은 경우에도 해외 촬영 가면 너무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해외 출장 가려면 방송국에서 돈을 많이 쓰겠죠? 그쵸? 그러겠죠? 그리고 한번 가면 다시는 또 올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정말 타이트한 큐시트와 어떻게든 뽑아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열정, 어떤 욕심, 좋은 욕심이죠. 근데 그런 욕심, 그런 욕심들 때문에 사실 정말 빡빡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막상 해외 촬영 가도 뭔가 그렇게 즐길 거리 그런 것은 쉽지는 않아요. 이제 뭐 지고락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여자들 4명이서 너무 잘 놀던데 재밌던데 놀기만 하던데 그런 바이브가 있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그건 또 생각해 주셔야 돼요. 텐디 35살 우리 동생들 물론 30대 미미씨도 있지만 우리 20대 파릇파릇한 친구들과 그렇게 친구처럼 지낸다? 그거 쉽지 않은 일. 체력적인 것도 있고 뭐

이게 진짜 해외 촬영 간다고? 놀러 가는 거잖아. 놀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잘 모르시니까 뭐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고, 이게 진짜 한번 뽑아오려고 막, 아우, 막. 보통 일 아니에요.

할 수가 없죠.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 사연들, 반응들, 참여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행복해 하셨을 것 같고, 텐디도 여러분 덕에 행복했어요. 옛날에 텐디가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라디오 할 때였다. 라디오 할 때 그 상을 받았었다. 그래서 막 우리 파티했었다. 맞다.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영상을 보고 언니, 언니 덕에 웃어요.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줘서 내가 더 고맙다. 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이런 문자 사연들이 텐디가 더 감사해요. 취자들. 취자들 텐디 이거 다 기억할게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사연들, 이야기들, 응원들, 애정들, 정성들 텐디 잊지 않을게요. 우리 취자들도 절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임종 직전에도 이은지의 가요광장 이은지의 가요광장 참 좋았어. 그렇게 와 혼자 상상했는데 진짜 이상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취자들이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거론됐으면 좋겠어. KBS 쿨 FM은 듣지만 그래도 내 인생 최고. 임종 직전에도 내 인생 최고의 DJ, 내 인생 최고의 DJ는 이은지였어. 아 이러니까 취자들이 나를 못 떠나지. 이렇게 임종 직전 연기까지 하는 라디오 DJ가 어딨냐 이 말이야. 방금 호영이 오빠 따라했어. 우리 정상우님 텐데 사연은 거의 안 보냈지만요 많이 들었어요. 지금 밝게 진행하시는 목소리 한 부분에서 아쉬움과 슬픔이 느껴지네요. 텐디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텐디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덕분에 행복

어린이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5월에도 가요광장 곳간 두둑히 채워놨으니까요. 취재들 여기 얼른 다 털어 가세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이제 마칠 시간. 취재들 이게 무슨 일이람? 2023년 4월 24일에 시작을 해서 2026년 5월 10일 이은지의 가요광장 마지막 방송입니다. 첫 방송부터 마지막 방송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들어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이제 막 들었는데 어머어머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람? 이라고 하시면서 또 텐디와 이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겠죠? 정말 라디오라는 매체 예능인이라면 저는 꼭 DJ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3년 정도 진행을 해보

0: 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쪽인데요.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북수원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살펴보고 있는데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일산 쪽으로는 작업 때문이고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과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5월 10일 일요일 슈퍼라디오 오늘 첫 곡은요. 싸이의 Right Now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주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코디 허안나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사실 뭐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를 또 잘 만들어 놔야 또

분들을 위해서 다음 힌트로 갑니다. 두 번째 힌트. 자, 이제 정답과 관련된 말을 알려드릴게요. 마켓, 마리오, 스타. 마켓, 마리오, 스타. 자, 어때요? 정답 오는 소리 들립니까? 자, 마지막 힌트는요. 노래로 드릴게요. 노래까지 잘 듣고 낭낭닭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10, 라디오 앱 콩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세 가지 힌트를 듣고 맞히는 낙낙낙 퀴즈. 오늘의 정답은요, 슈퍼였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영화 슈퍼맨의 테마 음악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마켓, 마리오, 스타. 모두 앞에 슈퍼를 붙이면 완성되는 단어죠. 슈퍼마켓, 슈퍼마리오, 슈퍼스타. 그리고 또 세 번째 노래 힌트 듣고 오신 노래는 노라조의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낙낙 퀴즈 정답은요, 슈퍼였습니다. 호우! 아, 정말 예전에는 그 영웅 캐릭터가 슈퍼맨, 배트맨 뭐 이렇게 두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진

맨날 보는데 이런 거 알아봐주면 안 되나? 아 진짜. 그러면은 원래 안경으로 다시 한번 써봐요. 진짜 모르나? 이상하다. 엄마 뭐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 뭐 바뀐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일단 다시 한번 돌아가봐. 돌아갔다가도 말을 안 하면 그거는 얘기해야지. 아, 나 안경 바꿨는데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또 어떻게 리액션 하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어떻게 될지는 그 후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 9575님께 외출할 때 쓰시라고 썬블러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예, 속상한 마음 달래길 바래요. 네. 아니 근데 나 실수할 때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조롱이들. 어제는 심지어 막 DM 오고 막 난리가 났어. 어디서 어디에 어디가 틀렸다 막 이러면서. 그게 웃음 포인트래.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많이 틀리는 거예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루에 하루만 더. 아이브의 XOXG.

버진 로드에서 예, 쳤는데 그게 참 잘 먹혔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 못했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재치있게 쓰고 싶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심을 꾹꾹 담아서 쓰면은 오히려 웃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조정은님 면접까지 가시면 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드록스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8150님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이모티콘 무제한 이용권을 끊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모든 대화를 이모티콘으로만 하시는 거 있죠?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 어? 맞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걸 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해주면 신나서 이런 작은 거에 엄청 행복해 하시잖아요.

0: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2: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Stay.

차려 정신 차려.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다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제발. 우리 마지막 날까지 열기 그냥 끝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고요. 자 기세로 갑시다. 슈퍼 비트.

끝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봅시다. 자, 첫 번째 슈퍼비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뛰어야 될 것 같고 머리를 막 흔들어야만 될 것 같은 크레이지 비트. 블랙핑크에 뛰어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하우스 장르라는 거 알아요? 잘 모르시면 이 노래로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조금 세련된 비트가 나의 몸을 막 자연스럽게 이끌 거거든요. 오늘의 슈퍼비트, FX의 4 Walls.

식곤증을 멀리 날려버리는 시간 슈퍼비트. 오늘은 블랙핑크의 뛰어, 키키의 포포, FX의 포월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포포라고 써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404라고 100% 읽었을 거예요. 자, 우리 끝에 끝까지 제대로 놀아봤어요. 저와 재밌게 놀았던 이 시간, 이 감각, 이 흥. 아, 나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약간 저 흥이랑 좀 잘 어울렸나요? 아, 좀 약간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아, 나는 나 잘한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해. 이미 이미 지나왔어, 시간은.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네, 주중에 보내주셨던 여러분의 사연을 모아서 띄워드리는 일요일 답장.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옥상 달빛의 세레머니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노래는요. 강예진 님이 보내주셨어요. 싱가포르로 이주했을 때 낯선 곳이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혼자 들으며 위로를 받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조이의 안녕. 지금 들어도 그때 순간들이 생각나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거잖아. 다행이다. 우리 예진님. 싱가포르. 아, 있어 보인다. 아무튼 우리 예진님 지금은 다행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2658님. 주말마다 8살짜리 아들이랑 같이 라디오를 들어요. 5월부터 선물을 잔뜩 받아서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 바쁜 우리 준우. 준우가 좋아하는 우리 이모진의 청춘 만화 틀어주세요. 라고. 와, 우리 준우가 8살인데도 음악 듣는 수준이 저보다 낫네요. 오, 이무진 씨의 청춘 만화. 대박. 자, 우리 그럼 강예진님의 신청곡 조이의 안녕과 2658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청춘 만화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럴 때는 그 침대 그 끝에 머리에 머리와 목 그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을 대고 약간 고개를 좀 아래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해주면 훨씬 낫더라고요. 아, 거북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7104님, 땀이 없는 편이라 여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서 여름을 싫어하는데 저희 참 안 맞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맞춰 사는 거죠. 저 진짜 저는 원래 더위 잘 안 타고 추위를 많이 탔는데 살이 20kg가 찌니까 너무 더워요. 근데 오늘도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남편이 안 더워해서 조금 제가 덥다고 하면 제가 뚱뚱한 게 탈로 날까 봐 막 등에서 땀이 흐르는데도 모른 척 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 남편분의 마음이 좀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네. 자, 그럼 거북이의 비행기, 형돈이와 대준이의 봄에 내기엔 늦었고 여름에 내기엔 좀 이른 노래 듣고 4부에서 만나요.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2: 봄이다!

0: KBS 쿨 FM 슈퍼라디오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예요. 여러분의 다양한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일요일 답장. 이번 사연은요. 3213님이 보내주셨어요. 신입일 때부터 무심하게 잘 챙겨주시던 선배님이 계세요. 덕분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신다네요. 슬프고 너무 서운해요. 토이에 좋은 사람 신청합니다. 와, 3213님 인복 있네. 인복 있어. 이것도 복이에요. 오, 선배님이 막 괴롭힌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챙겨주셨어. 그것만으로도 우리 3213님은 인복이 있기 때문에 선배님이 떠나간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좋은 분이 우리 3213님 도움 주러 오실 거예요. 네, 2572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휴대폰이 없어서 지금 이모 휴대폰으로 라디오 사연 처음 보내봐요.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차 타고 6시간 걸리는 여행하고 있어요. 목적지는 부여입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엠맥스의 블루 발렌타인 노래 신청할게요.
1: 아, 너무 귀엽네요. 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라디오를 좋아해.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또 차 타고 여행을 가고 있다고. 6시간 걸리는 이 긴 시간 속에 우리 슈퍼라디오가 조금 덜 지루한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3113님이 신청하신 토이의 좋은 사람, 2572님이 신청하신 엠믹스의 블루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일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놀이터 미스터 라디오로 어서 들어오세요.
0: 자, 어른들이지만 들어오면서 어린이로 변하는 신기한 마법 같은 미스터 라디오. 자, 라디오 할까 라디오 할까 하다가 중심을 잘못 잡아서 라디오로 이상하게 발음했네요. 5월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미라에서는 오직 우리의 가족 미라클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시간 백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 미스터 라디오의 5월의 프로젝트 고고!
0: 이건 첫 번째 레슨 5월의 미라 듣기 이제 두 번째 레슨 감사 선물 받기.
1: 네, 약이 정말 바짝바짝 오르는 윤정수 씨의 랩을 들어봤고요. 지난 5월 1일부터 미라클 여러분의 글솜씨를 뽐내는 100일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미라클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0: 이건 첫 번째 레슨 이번에 퀴즈 듣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정답 쓰고 선물 받기. 근데 이거 너무 한 번만 해야지 계속하면 금방 또 질립니다.
1: 네,
0: 우리 조피딘 그게 문제예요. 뭐가 좋으면 너무 많이 해요.
1: 우려요? 한약방
0: 우려 나지도 않아요. 우려 나오지도 않아요. 우릴 것도 없어요.
1: 곰국집 딸인가?
0: 아니 뭐 칙 더덕 우린다고 물이 나옵니까? 인삼이면 몰라도.
1: 자, 이제 퀴즈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라디오 5월 이벤트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5월에 미라클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선물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보기 중에 정답을 골라보세요.
0: 자, 1번 땡큐 미라, 2번 쉐쉐 미라, 3번 머스이 미라, 4번 덩크 미라.
1: 자, 이 중에 정답은 하나죠.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가족 사진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미라클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땡큐.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네네.
0: 자, 에이핑크의 러브로 일요일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시작하면서 미스터 라디오 5월 이벤트 제목 퀴즈를 내드렸죠. 정답.

0: 대한민국의 대표 단어죠. 정에 관한 사연이 유독 많이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정이란 홍대에서 윤정수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김숙 누나의 외침. 4242님
0: 뭘 보셨나 보죠? 전 기억도 안 나는데.
1: 두 분이 또 프로그램 네. 하시면서 정이 또 많이 드셨죠?
0: 김숙 씨랑 예. 한 그걸 한 지가요

0: 잘 또 메워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네. 공허함을.
1: 홀킴 씨가 또 바빠지면 또 어떻게 될지 네. 몰라요.
0: 우리도, 우리가 또 둘이 문제가 되면 또 뭐 차태현 씨 또 안재욱 씨가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1: 근데 우리가 근데 문제는 안 일으켜야죠.
0: 우리는 한가해요.
1: 예, 우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 둘인데도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저희 합니다.
0: KBS도 좀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1: 그래요.
0: 우리는 아니 뭐 지금 문제가 있어요.
1: 우리는 네. 거의 이제 뭐 강석 씨 정도는 따라가야죠.
0: 네.

0: 안녕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일요일 깜짝 퀴즈.
2: 일요일엔 내가 잘하면 요리사.
1: 자, 깐타피아 별에서 날아온 짜장라면 퀴즈라 하니 문제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10분 뽑아 짜장라면 1 플러스 1 보내드립니다.
3: 요리 보고.
1: 아, 이놈들이 또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놨네. 아우, 내 팔자야. 팔자에도 없는 이 공룡 타조 외계인은 먹여 살리고 있으니 허리가 휜다 휘어 정말.
4: 아저씨 아저씨 거기서 열내지 마시고 여기 와서 같이 라디오나 들어요. 호이 희동아 도우너야 또치야 벌써 4시야 쿨 FM 미스터라디오 들었니? 미스터라디오가 전국방송이 아니라서 그런가 조금 지지직거리네.
1: 아 속상하다
4: 둘리의 아. 마법으로 고쳐보겠어. 미스터라디오야 나와라. 호이
5: 윤정수
4: 남창희
1: 아, 정신 사나워 정신 사나워 진짜. 아이 마이콜 마이콜 아이 구공탄에 라면 끓이다가 방바닥에 흘리지 말고 아이 진짜 내 팔자가 정말 아우.
4: 아저씨 아저씨 제가 아저씨 살림의 보탬되라고 미라에 문자 보낼게요. 미라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도 주고 120시간 달인 흑삼고도 준대요. 문자 문자 당첨되라. 호이
1: 자 가정의 달 특집 공트 아기 공룡 둘리를 보내드렸습니다.
4: 방금 윤정수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어른이 되고 나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어릴 땐 둘리를 구박하는 미운 어른처럼 보였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공룡, 외계인, 타조가 집에 무단침입을 했는데도 먹이고 재워주고 키워준 이 시대에 참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둘리에 나오는 이 캐릭터 과연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1: 고길동
4: 2번
1: 홍길동. 자 문자샵 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짜장면 1 플러스 1 드립니다.
4: 자 우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부릅니다. 고백.

0: 일요일엔 내가 짜는 요리사.
1: 자, 첫 번째 짜장 퀴즈 정답은 1번 고길동. 고길동입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길동씨
1: 고길도 갔네 그냥. 예. 자,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0: 자, 우리 김형옥님. 사춘기 세게 온 중3 아들이
1: 중3?
0: 고양이를 키우고 나서부터 성격이 너무 온순해졌어요. 학원도 잘 가고 저한테 말도 조잘조잘하네요. 좋은 변화에 집안 분위기도 살아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아, 이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나요?
0: 그 진짜 근데 그렇더라고요.
1: 반려동물.
0: 예, 어떤 그 전문가분께서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자녀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집이 너무 냉랭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함께 하니까 집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 그런가 봐요. 아이들도 사춘기가 아무리 세게 와도 귀여움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온순한 동물이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요란벅적한 동물이 나올까요? 그냥 그 생각에.
0: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든.
1: 아니 뭐 하나 골라준다면 뭐 좀.
0: 네, 저는 귀여운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1: 귀여운 동물. 그럼 뭐 김영옥 씨가 그렇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 남창이를 키우셔야겠네요. 온순한 남창이를 하나 키워보시는 게 사춘기 아이들에게 좋은.
0: 저 예. 물어요.
1: 아 정말
0: 건드리면 뭡니다.
1: 진짜.
0: 자
1: 적당히 살아라. 예. 그것도 저 뭐 그렇게 또 튀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것까지 하지 말고.
0: 네 그래요. 네네네.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립니다.
1: 자, 짜장라면 두 번째 퀴즈입니다. 5월은 이것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한 공연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소개를 할게요.

0: 일요일은 짜장라면 먹는 날. 두 번째 퀴즈 정답은 1번 클래식. 클래식입니다. 네. 퀴즈 당첨자 명단은 어디로 가라고요?
1: 홈페이지 선곡표를 가세요. 2124님께서 네. 봄을 맞이해서 수건을 싹 새로 샀어요. 오래 쓴 것들은 다 버리고 뽀송뽀송한 새 수건으로 채웠더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수건을 한번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1: 네, 2부에서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DJ 추천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저희 두 DJ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전에 미라클의 문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779님. 남편과 정선 아우라지로 여행을 갔다가
0: 정선 아우라지?
1: 집에 가는 길입니다.
0: 그런 데가 있구나.
1: 너무 운치 있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1박 2일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미스터라디오 들으면서 돌아가는 길까지 아주 완벽한 여행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0: 좋은 힌트가 됐어요. 정선
1: 아우라지.
0: 아우라지 한번 가보라지.
1: 가면 뭐가 맛있지? 미꾸라지? 아니면 도라지?
0: 뭐
1: 옷은 라지 사이즈 입는 게 낫겠죠?
0: 고만. 내 동생은 등치가 키우니 크니까 예. 라지를 입어야 돼.
1: 엑스라지.
0: 아우 라지. 형님 스몰.

0: 와서 그 짚라인 타지는 네. 못하고 구경하고 그리고 ATV 이 사륜구동 바이크 네. 그런 거 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스카이워크 올라가서 구경했던 그 기억이 나요. 정말 예쁘고 너무 멋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 나루터 아우라지 나루터래 나루터. 예, 그러네.
1: 정선이 서울에선 조금 거리가 있어요.
0: 맞아요.
1: 네, 거리가 있는데 가면 좋아. 맘 먹고 가면 예. 참 좋을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강원도 산세가 멀수록 좋은 거지 뭐. 산세는. 네. 네.
0: 아유, 어디 외국 나갈 필요도 없어요. 강원도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화려한 곳을 가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좀 뜸하거나 생소한 곳을 가서 내 발이 처음 거기에 찍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1: 저는 그 커피 이름이랑 비슷한 곳.
0: 커피 이름이랑?
1: 조지아.
0: 아, 예. 예.
1: 그쪽에 그 엄청나게 그 낙농을 하는 완전 시골에 들어가서
0: 예.
1: 갔던 기억인데 거기에 갔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0: 그렇구나.
1: 예. 예. 거기에 기억을 잊을 수가 없고.
0: 네.
1: 신혼여행도 몇 군데를 좀 옮겨 다녔는데. 그 중에 막 원숭이들이 방에 막 들어오려고 막 문 두드리는 그런 산속을 갔었거든요.
0: 예, 예.
1: 거기도 갔을 때는 멀었는데. 예. 가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0: 그렇죠. 예.
1: 예. 예. 우리의 정말 기억들.
0: 예.
1: 한번 떠올려 보시죠.
0: 네.
1: 리멤버 하시죠.
0: 네,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1: 힌트를 드렸습니다.
0: 힌트는 뭐죠?
1: 제가 지금 기억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0: Remember라고 그랬잖아요.
1: Remember. Remember. 예. Remember.

0: 다른 잭슨이 아니라 영화 제목이 뭐지? 잭슨?
1: 마이클.
0: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요즘 유행입니다. 아, 이상하다고? 잭슨으로 하지? 또 마이클로 했지? 왜냐면 마이클은 좀 많잖아. 그지?
1: 조지 마이클도 있고.
0: 어, 그럼요. 예,
1: 마이클 조,

0: 4학년 때인가 5학년 처음으로 저거 샀던 거.
1: 그러다 이제 마이클 잭슨의 뭐 bad.
0: 어, bad.
1: 그다음에 뭐 이제 뭐 heal the world. 점점 가잖아요. 그 중에 이제 20살이 넘어서 들었던 노래 중에 뮤직비디오를 너무 잘 찍었던 remember the time.
0: Remember the time.
1: 빰빰빰빰 빠방 빠방 빵 빰.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집트 배경의 뮤직비디오였는데 아,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었어.
0: 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들이 네. 원래 되게 좀 이렇게 독특하기도 하고 그런 거 멋있기도 하고.
1: 그때 당시에 이제 에디 머피. 에디 머피도 나왔던 예. 기억이 나고.
0: 그래요?
1: 네. 근데 아, 그것도 그 여자 주인공도 아주 매력적이요. 네. 배우겠죠.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매력적이라는 것밖에는.
0: 네네.
1: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 노래 예. Remember the time.
0: Remember time. 예.
1: 다른 노래들은 많이 나왔는데요. 네. Remember the time은 라디오에서도 좀 많이 안 틀었었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래서. 좀 약간 생소한 노래긴 하네요.
1: 네, 이 노래요. 예. 아, 근데 그 뭐라 그랬죠. 리믹스도 아주 여러 방면으로 너무 멋지게 잘했고.
0: 네.
1: 네, 되게. 되게 멋진 노래예요.
0: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Remember the time.

0: 네, 잘 듣고 왔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Remember to time.
1: 아, 저는
0: Remember the time.
1: 네, 예, 저는 예. 아, 마이클 잭슨 거기서 막 매력적으로 보이던 네,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네요.
0: 뮤직비디오에 낯익은 얼굴이 나와서 봤더니 매직 존슨도 나오더라고요.
1: 아, 예, 맞아, 나왔던 것 같아. 그 무슨 부하로.
0: 예,
1: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0: 아, 예. 뭐 재밌는 또 뮤직비디오인 것 같네요. 네. 예,
1: 마이클 잭슨. 네, 진짜 너무 멋진 형이에요.
0: 잭슨이 형.
1: 그 형 몇 살이죠? 난 나이를 모르겠네.
0: 잭슨 형님도
1: 하도 못 쳐가지고 나이를 야, 모르겠어.
0: 60년대 생일 텐데. 58년생이세요?
1: 와, 그 형 나이가 그렇게 많아? 어,
0: 나랑 같은 띠네.
1: 한참 형이네.
0: 58년 개띠시네. 저 82년 개띠. 개띠가
1: 아,
0: 같아.
1: 이 형 노사연 누나랑 동갑이네.
0: 아, 그랬구나.
1: 아, 정말.
0: 와,
1: 네, 마이클 잭슨.
0: 네, 정말.
1: 형 노래는 너무 좋았어요.
0: 네, 전 세계를 정말 예예 예, 감동을 줬던 그런 가수죠. 예, 맞습니다.
1: 영화도 예 재밌고
0: 예, 예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또 저는 예. 어떤 노래를 가져왔을까요?
1: 별로 안 궁금해요.
0: 저도 적당히 저도 갖고 안 알려줌.
1: 아, 적당히 갖고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0: 안 알려줌. 저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마이클 잭슨의 시대에 살았었고 이제는 또 K-팝의 시대 아닙니까?
1: 네.
0: K-POP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또 저는 K-POP 가수의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윤정수 씨가 얼마 전에 누가 왔는데 뭐 KBS 직원들도 와서 다
1: KBS 직원들도 난리가 나고
0: 얼굴 보려고 난리가 나고 네. 뭐 저기 뭐 팬들
1: 저는
0: 난리가
1: 저는
0: 나고.
1: 조금 자존심 상했어요. KBS 직원이라면 좋아도 아, 팬입니다. 뭐 이 정도.
0: 예.
1: 하길 바랬는데.
0: 네.
1: 너무 말을 많이 걸더라고요.
0: 그 정도였군요.
1: 분이. 네, 뭐 오빠 뭐 이러고 아, 제발 그런.
0: 오빠요? 이분 대가
1: 아닌
0: 것
1: 같은데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오빠라고는 안 했다 그냥.
0: 네.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1: KBS에 자존심을 지키세요라고
0: 떠오르는 네 K-pop 그룹이에요.
1: 알고 있습니다.
0: 뭐 잘 모르셨잖아요.
1: 알아요.
0: 뭐죠?
1: 코르티스.
0: 맞습니다, 코르티스. 제가 알려드렸죠. 네.

0: 네, 코르티스의 Go 듣고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Go.
0: 이 친구들의 음악은 약간 뭐 이렇게 뭐 약간 전자적인 느낌이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음악들도 보면.
1: 이런 거야. 이런 거 나왔어요?
0: 뭔가 이렇게 예 전기 느낌 많이 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자, 많은 사랑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미라클의 사연 또 한번 볼게요. 우리 3637님. 오랫동안 미룬 한국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고 타는데 미라 듣느라 또 책 덮었어요. 오빠들 진짜 이렇게 웃기시면 저 곤란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웃긴 거 없는데요. 본인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저희 웃긴 적이 없어요. 자, 우리 3637님. 오랫동안 미뤄두셨으니까 조금 더 미뤄두시고 라디오 다 듣고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를 듣고 올게요. 김연숙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허각의 언제나.

0: 이게 식집 사는 게 진짜 어려워요.
1: 흙 속에 들어가 잘까 보다. 아,
0: 식물들 그렇게 이상해. 계속 살리는 게 진짜 어렵고 예. 근데 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심 없으면 식물들도 금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 조금 더 관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수영님.
1: 응?
0: 저희 이제
1: 네.
0: 2부 마무리하려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 썬데이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요. 북부간

0: 회오리 슛도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공을 회전 회오리 슛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예. 정말 피광통키 웰메이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네.
0: 아버지는 그 피통키 아버지는 뭐 금을 밟아서 죽었다 뭐 이런 뭐 루머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예. 아버지도 피구왕 출신이시기 때문에 피구 출신이기 때문에 금 밟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 그건 아직까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1: 그것이
0: 우리가
1: 대한민국의
0: 알 수가 없습니다.
1: 수준이었죠.
0: 예, 맞습니다.
1: 저희가 바꿔놓겠습니다.
0: 예.
1: 뭐 화투하면 광 팔고 죽었다.
0: 예.
1: 예 뭐 이런 것들.
0: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1: 광 팔고 돈 번 거죠.
0: 피구왕 통키 아버님은 그냥 지금 그냥 묻어두는 걸로 미제로 어떻게 금 밟고

0: 우리는 멀리.
1: 아, 멀리.
0: 조금 멀리 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네. 그때는 다 1가구 1요강이 있었죠. 자, 아무튼 두 곡 들을게요. 저희가 예, 그것까지는 예. 깊게 들고 싶지 않습니다.
0: 요강까지 갔네요. 예.
1: 네. 피광
0: 요강단 건너갈 뻔했네요.
1: 예. 자, 예. 피광통키 주제곡 서현의 피광통키 꼬마 자동차 붕붕 주제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우리 캐릭터로도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1: 네. 네.
0: 예, 그래요. 자,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자, 신비 아파트 주제곡 이즈나의 플라이 어웨이, 원피스의 주제곡 코요테의 우리의 꿈.

0: 윤정수
1: 남창희의
0: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일요일 4부 시작했고요. 선데이 쇼미더 뮤직. 오늘 주제는 미키스터 미라클 어른이들도 함께 듣는 추억여행 만화영화 애니메이션

0: 좋습니다. 자, 우리 5989님 세일러문 주제곡 듣고 싶어요. 세일러문처럼 불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어 했던 초등학생 시절 소녀 감성이 떠오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일러문이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했나요?
1: 저는 모르겠습니다.
0: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문프리즘 파워 뭐 메이크업
0: 예, 뭐 정의 이름으로 기억하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1: 정의 예. 참 어려운 단어예요.
0: 정의란 무엇인가?
1: 정의 예. Justice 예. 이게 또 어느 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악이고 어느 쪽에서 생각할 때는 또 이게 악이고 예. 이게 참 어려워요. 그저 그렇죠. 판단만이 있을 뿐이죠. 네.
0: 그래요.
1: 정의.
0: 네.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1: 문프리즘 파워 메이크업과 함께

0: 사람들의 기억 속에 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의 이름을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 많이 쓰고 그치?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1: 세일러문.
0: 예.
1: 세일러문보다도 더 흥분되는 건 사실 세일이죠.
0: 아, 그냥 예. 예.
1: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예. 세일문은
0: 예.
1: 사장님이 미쳤어요.
0: 예. 어, 뭐
1: 이걸 공짜로 주다니.
0: 뭐 블랙 프라이데이.
1: 네. 김영진 세일. 씨는 사장님이 미친 게 아니라 예. 사는 너희들이 미쳤다. 얘기했었죠. 예. 여러 가지 명언이 많이 나왔죠. 예.
0: 박앤 세일러문. 예. 뭐 여튼 뭐 여러 가지로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네. 우리 윤동 씨가 얘기해 주셨고요. 네.

0: 예,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정도면
1: 같이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네. 달의 우정 세일러문 주제곡 김연아의 세일러문 달빛의 전설 그리고 카드캡처 체리의 주제곡 캐치 유 캐치 미 두 곡 함께 듣습니다.

1849님께서 저는 달려라 하니 듣고 싶어요. 나엘이 이 나쁜 계집애. 이 대사 한 번씩 해봤으면 우리 모두 같은 세대였겠죠? 그럼요. 우리는 뭐 이 나쁜 계집애 이거 많이 했었고 김지혜 씨가 또 이 개그 콘서트에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또 개그를 했었잖아요. 가슴이 가슴이 막 이러면서 막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진짜. 예. 달려라 하니 엄마 한이는 달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잘 자랐었어. 홍두깨 씨. 어? 그리고 순애.

0: 어이가 없네요. 네.
1: 문자 샵8910 이것도 틀리는 분이 있겠죠. 문자 샵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10분 뽑아서 카페라테 보내드립니다. 힌트곡 듣고 옵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아내와 카페를 갔는데요. 첫사랑이 좋아했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익명 요청하신 이분. 이제 그만 나가자는 아내 말을 뒤로 하고 좀 더 있다 가자고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첫사랑 생각을 한참 했어요. 아, 그래서 익명 요청. 네네,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요.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아, 우리 작가님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마음만큼은 첫사랑으로 돌아갔던 이분을 위해서 독신 세트 보내드립니다. 뭔진 저도 몰라요. 받아서 펼쳐보세요. 짙은 Feel Alright.

3일째인데 지인이 저보고 바둑보다는 다른 것을 배워보라네요.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인이 저를 포기하고 싶은가 봐요. 와, 진짜 솔직한 사흘 만에 포기. 자, 랜덤 세트 이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신경희 씨. 박보검, On My Way, You Are, 숲의 아이.

0: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병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4: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김동률의 고백, 아이유의 Love Wins All,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였어요. 봄 사랑 벚꽃 말고 감사 두 사람 바보에게 바보가 말고 흔하지 않은 고백 그리고 청혼 노래 건의의 건 두 번째 시간 이소라예요. 그대와 춤을.

0: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1: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으로 차츰 확대되겠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정체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인창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안성일대에서 9km 막힙니다. 이후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정체가 풀리면서 일부 구간으로만 막힙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분기점에서 김포까지 서행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7935. 늘 지루하면서 반복적인 일상생활이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동안 일상이 행복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러셨군요. 힘든 일이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일요일 3부. 잠시 후 선셋

이주환 씨,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통에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느라고 좀 귀찮습니다.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8471. 날씨가 따뜻해지니 괜히 마음 싱숭생숭해져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단발 안 어울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꽤 잘 어울려요. 어려 보인대요. 가끔 이런 변화를 시도해 봐야겠어요. 에스조너비 라라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드라마 다시 보기라서 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선재업고 티어를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유미의 세포들 1, 2편을 다시 보시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가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명의 눈동자 한지붕 세 가족이면 도대체 얼마나 와 30년 뭐 이 정도 된 거 아닌가요? 와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예전 작품을 다시 볼 생각은 못했고 가끔 이렇게 TV 채널 돌리다 보면 전원일기를 하면 그건 또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젊으셨다 저때 막 이러면서 야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건 뭐죠? 와 랜덤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씨, 윤은진 씨. 제가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남친은 모쏠이에요. 사귄 지 일주일째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넌 참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서 부러워. 얼굴도 작고 라면 먹고 자도 부는 것도 없네? 그랬더니 남친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감격스럽다. 고마워. 넌 건강해 보여서 예뻐. 늘 AI 같은 답변을 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남자 좀 귀엽네요. 흐흐. 아유 귀여우면 뭐 더 말할 게 어떻든 뭐 상황이 어떻든 뭐가 귀여우면 된 거예요. 커플 세트 연애를 시작하신 윤은진 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존박 꿈처럼.

존 박, 꿈처럼, 잔나비, 외딴 섬, 로맨틱 들려드렸어요. 언니는 언제든 연락하면 만날 친구 있으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은 1910. 나이 들수록 그런 친구가 너무 소중한데요. 세종시에 살기 시작한 지 8년 차 한 명 있던 고향 친구가 고향으로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정말로 축하해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한지 모르겠어요. 부럽기도 하고 친구가 소중해지는 나이가 되어가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한 명 있는 고향 친구라면 진짜 서운한 마음, 부러운 마음 당연히 들 것 같아요. 뭐 한 10명쯤 있으면 아 그래 축하해 정도 좋겠다 정도겠지만 와 한 명인데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10 이분 랜덤 세트 보내드릴게요. 친구가 고향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그 핑계 대고 고향에 좀 더 자주 가보시면 어떨까요? 강희주 씨. 올해 5년 만에 다시 일기 쓰고 있어요. 일기 쓰면 좋은 점은 하루를 정리하면서 가끔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좋은 말만 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자기 성찰?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이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강희주 씨, 5년 만에 다시 쓰고 있는 일기 올해는 좀 오래 계속 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랜덤 세트 강혜주 씨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실시간 채널 오만대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우리 주로 놀이공원에 갈 때 이걸 해야 한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언제 어딜 가도 이게 필요하죠. 바로 눈치 게임. 날이 좋을 때 괜찮다는 곳엔 다들 모여들잖아요. 언제 사람이 적을까? 내 차례까지 올까?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가 비어있을까? 선곡을 기대하며 출발을 하는데요. 결과는 사실 운이죠. 이번 주말은 어떠셨어요? 눈치 게임 성공?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유명한 카페 가잖아요. 진짜 앉을 데가 없어요. 저는 눈치 게임을 실패하는 게 거의 대부분 공항인 것 같아요. 그 공항 줄을 많이 안 기다리려고 좀 일찍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가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줄이 길면 약간 실망해요. 아, 나 이렇게 일찍 왔는데도 줄이 길다니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갔는데 와, 또 타이트하게 하면 또 늦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네. 야,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눈치 게임 힘들어요. 진짜로. 주말에 그냥 동네에 조용한 카페 있죠. 저는 그런 데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나만 아는 그런 공간, 나만 아는 그런 꽃 밑에 그냥 그 산책길에 예쁜 꽃들 많잖아요. 그중에 그냥 한 군데 잘 정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보내도 너무 좋죠 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모두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에너지를 담아가네요. 역시 가족과의 시간은 늘 소중하고 아쉬운 마음 가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6시에 차 타려면 몇 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5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약하신 분들은 10분도 못 뛰어요. 진짜 10분만 뛰어도 멈추고 먼저 가라고 하거든요. 딩딩이님께서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속도만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거를 이제 찾으면은 아마 더 잘 올라가지 않을까요? 체력이. 노래 듣고 올게요. 7일에 발매된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쿠폰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징징거리지만 님께서요. 입사한 지 한 달 차인데요. 벌써 10년은 다닌 기분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우리 회사 정도면 양반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회사 가기 싫어요. 징징거리면 안 되겠죠. 치킨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맛있는 치킨 주문합니다 해주셨는데 아마 한 달째라서 더 그런 걸 거예요. 적응이 안 되고 왜냐면 어렵잖아요. 뭔가 다 뭐지 이러니까요. 징징거리지만님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화이팅!

0: 두 곡만 나갈 수도 있는데요. 선물은 다 똑같이 드릴 거예요.
1: 빵야!
0: 김대성님, 초등학생 아들이 우산 없이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데리러 갔는데 아들이 친구들과 다 같이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들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이 친구들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제 덕에 아이가 무사히 왔다고요. 아들 친구들도 너희 아빠 진짜 좋으신 분이야 라고 했대요. 저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종종 하원시켜주고 있습니다. 셀프 쓰담쓰담하며 노래 신청해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박재범의 좋아, 싸이의 아버지. 진짜 좋은 일 하셨다. 안 그랬으면 진짜 홀딱 젖어서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공부도 해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되거든요. 감기 걸리면은 안 돼요. 제가 이제 비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성시경 선배님 콘서트에서 비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게스트로 싸이 선배님이 오셨었는데 되게 무대가 이제 에너지 넘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곡 하기 전쯤에 선배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셔서 우비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다 같이 뛰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 곡이 예술이야를 이제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이 저 너무 잊혀지지 않고 너무 좋았던 순간인데 대성님이 또 싸이 선배님 노래를 하나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생각이 또 났어요. 같이 들어볼게요. 박재범의 좋아,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박재범의 좋아,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에 듣고 왔고요. 플레이 키오스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곡까지 담아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곡은 무조건 틀어드려요. 핑크 라이더님, 우연히 오존의 노래를 듣고 찾아 들어봤는데요. 가사가 어찌나 좋던지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님의 노래를 들은 덕분에 알고리즘에 카더가든과 너드커넥션의 노래가 떴는데요. 아, 다 너무 좋네요. 뮤비와 함께 들으면 행복 감성이 두 배가 됩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는 세 곡이에요. 오존의 우리사의 은하수를 만들어, 카더가든의 나무, 너드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야, 이 세 곡 너무 다 좋죠. 요즘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살짝 그 노을 질 때 들으면은 되게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곡들이죠. 가족 완전체님은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가족여행 한번 가는 게 힘들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1박 2일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캠핑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멍은 꼭 할 거예요. 불멍하며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잔나비의 달, 악뮤의 오랜날 오랜밤. 가족끼리 가면 너무 좋죠. 맛있는 거 많이 사가세요. 거기 가면은 그렇게 계속 뭘 주워 먹고 싶거든요. 쓰레기 봉투도 거기서 다 주시니까 걱정 마시고. 불멍하려면은 화로대가 있으면 좋긴 한데 빌려주는 곳도 있으니까 빌려주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 갈 때는 사실 저는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이게 약간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양념 불고기 같은 거나 양념 돼 있는 거 사가가지고 그냥 밥까지 한 번에 볶아 먹는 그냥 코스로 그냥 쑥 갈 수 있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두 곡 이어드립니다. 카더가든의 나무, 잔나비의 달.

0: 여러분, 저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DJ가 매력 있어요. 어떨 땐 청순하고 어떨 땐 깔깔 마녀 같아요. 근데 매력 있어요. DJ가 빵순이라
1: 빵을 많이 줘요.
2: 땡예.
0: 야근할 때도 듣고 운전할 때 산책할 때 항상 들어요. 근데 각오할 게 하나 있어요.
3: 한번 들으면 못 끊어요. 저녁에는 볼륨 못 참아요.
4: 내일 저녁 8시에 놀러오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는요, 고양이 소리를 잘 내요. 고양이가 보이면 미야옹 소리로 고양이를 불러내는데 얘네가 나를 진짜 고양이로 아는 건가 하는 생각에 너무 신나요. 가끔 저의 고양이 소리에 사람들이 여기 고양이 있나 봐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이런 제 마음 효정님은 이해 못하시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고양이들 만나면 미야옹 이거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은 쳐다보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살짝 잘하죠. 그러면은 그때 뭔가 희한한

갔어요. 1년이 돼서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딱 한 잔만 먹어야지 해놓고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저 지금 뚜껑 못 닫고 있습니다. 당금주 얼마나 맛있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꽃으로도 당금주를 담그는구나. 저는 과일로는 몇 번 담가봤는데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담금주 먹고. 왜냐면 담금주를 과일로 담그면 진짜 달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홀쩍홀쩍 마시다가 취하더라고요. 도수도 세고. 근데 달맞이 꽃은 왠지 향이 좋은 그런 백주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했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승리요정님. 오랜만에 동생들이랑 야구장에 갔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목청껏 응원도 하고 왔더니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싹 다 날아갔습니다. 정우, 유연석, 손우준 노래 신청할게요. 너만을 느끼며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이렇게 한번 스트레스 풀 때는 소리 질러야 돼요. 이게 노래방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승리요정님 스트레스 많이 푸셨으니까 노래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승리요정님의 신청곡으로 2부 마무리할게요. 정우, 유연석, 손우준의 너만을 느끼며.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제 감정을 조금 더 컨트롤 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둥글게 둥글게님께서 지금 예민한 시기니까 그럴 수 있고 충분히 만약에 이걸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화가 나거나 힘드실 때 좀 어딘가로 가세요. 좀 조용한 데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화를 조금 털어낸 다음에 이러고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둥글게 둥글게님의 신청곡 듣고 코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아 웬디 링링의 원.

0: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너무 많이 변해 있고, 저도 학교,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삼촌 정도의 나이대에 이제 사장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20살 땐가? 어떻게 다그 문방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대로 계셨는데, 그냥 흰머리만 되신 거예요. 거의 얼굴이 그대로시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약간 뭔가 뭉클한? 근데 분명히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기억하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막 이랬는데 아저씨가 왜? 뭐 찾으세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여기 초등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반가워 갖고 막 그랬었어요. 꼬맹이님도 동네 추억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꼬맹이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키오스크 주문 마감할게요. 박보람의 해화동,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0: 누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2: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2: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1: 아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입고 내일 아침에 깨워주려고요. 아침에 꺼내면 옷들이 다 꾸깃꾸깃하겠지만 그건 뭐 옷 입을 때 제가 잘 펴겠죠 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인정. 건조기에서 옷 빼는 거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양말 그냥 거기서 꺼내서 바로 신거든요. 주연님 내일 잘 다리시고 입으세요. 김한결님, 저는요 뭐든지 마감 당일에 합니다. 신청하는 것도 제출하는 것도 꼭 시간이 촉박해줘야 움직여요. 근데 이번엔 그러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과제 마감일이에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제가 벌써 제출을 했어요. 쫓겨야 빨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니 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그럼 한결님 열흘 동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미리 하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내일의 나를 믿고 계신 효도 미루니와 빨래 꺼내기 미루니에게는 선물 하나씩 보내드리고요. 재빠른 과제 제출 해내니에게는 선물 두 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미루고 있으신가요? 각종 게으름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미루다가 해냈다! 해내신 분들도 사연 보내주세요. 미루니는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들을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조나스 브라더스의 Do You Like That.

권진아의 집에 같이 갈래? 적재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왔습니다. 김정현님, 여자친구랑 월미도 놀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차 아닙니다. 버스 타고 같이 이어폰 나눠 끼고 라디오 들어요.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데이트를 해보자 라고 계획하고요. 월미도도 오고 라디오도 듣는 건데요.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새삼 재밌는데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그 버스에서 이어폰 나눠 끼는 건 완전 드라마 명장면이잖아요. 두 분 집에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 번씩 좀 새로운 장소 가가지고 좀 새로운 느낌 느껴보는 데이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402님은 친구들과 봉사활동 갔다가 치맥 한잔하고 헤어졌어요. 그대로 집으로 가기 아쉬워서 산책하면서 콩 켰습니다. 이 시간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하루를 마무리하기엔 아쉽고 무언가 시작하기엔 늦을 것 같고 이럴 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지금 시작하면은 내일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저는 이럴 때 딱 그냥 재미있는 예능 한 편을 보던지 아니면은 드라마 딱 한 편만 보던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면은 괜찮더라고요. 노래 드릴게요. 도리의 밤.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두 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오마이과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최효정의 비밀정원, 크로스오버 그룹 리벨한테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둘 거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신지훈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머릿속을 꽉 채운 걱정이나 고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쓴다. 다음 10분 동안 공간 리셋. 설거지나 가벼운 청소를 하면서 주변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15분 동안 의사결정 리셋. 내일 입을 옷과 아침밥을 미리 준비하고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을 딱 하나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공간을 정돈하고 가벼운 계획을 살짝 해두면 월요일에 대한 압박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0: 베스트 슬립.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살펴볼게요. 2124님,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좋은 향기가 나서 향수 뿌린 사람이 지나갔나 했는데 알고 보니 아카시아 향기였어요. 유독 향기가 진하더라고요.

한걸음 두걸음님, 아들이 파마를 하고 싶다네요. 친구 단골 미용실이라서 할인해서 8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커트하는데 2만원을 안 넘기거든요. 8만원짜리 파마 시켜주

좀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꾸리시면 어떠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횡설수설 제대로 못 결제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도경수의 팝콘 듣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어보는 키라뮤직 페어링 이어갈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저기요, 평양냉면처럼 슴슴하지만 매력적인 사연에 어울리는 드라이 리슬링 같은 선곡 주문할게요. 일요일 한정 오픈하는 이곳은 키라 뮤직 페어링. 문제 수요일, 제가 또 자이로 씨의 기타 연주에 평이하고 슴슴한 평가를 하는 바람에 평냉 같은 감상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슴슴하지만 계속 나름 손이 가고 중독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오늘은 평양냉면엔 드라이 리슬링 조합 가져와 봤습니다. 재작년쯤인가요? 제가 너튜브에서 우리 배우 박준면 누나랑 평냉엔 돈페리땡 돈페리땡 샴페인 페어링해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웅수 선배님 있잖아요. 우리 마포대교 선배님. 웅수 선배님이 요 조합을 좋아하신다고 사석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 이 평양냉면이랑 뭐 이렇게 대단히 막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평양냉면 집에 있는 많은 음식들과 두루두루 그 샴페인이 먹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아, 냉면과 샴페인을 먹는 뭔가 그런 고급진 느낌? 이런 쪽으로 좀 페어링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돈페리땡 사실 비싸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못 먹거든요. 이런 거 부담스러운 분들은 드라이 리슬링도 충분합니다. 리슬링이란 품종이고 그리고 또 드라이는 이제 달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평냉은 좀 이렇게 무겁거나 향이 강한 와인보다는 깔끔하고 산뜻한

매력 어필. 아, 저도 남녀 공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시야에 계속 좀 있다라는 거를 좀 계속 인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밴드부 보컬이잖아요. 그 밴드 보컬 뭐 공연 같은 거를 봤을 때 만약 좀 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계속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보컬에 대한 칭찬, 목소리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나 너 좋아해, 나 너랑 사귀고 싶어 그렇다기보다는 칭찬 위주로 계속 그 친구가 좀 좋아하는 말을 할 수 있게 좀 주변에서 서성거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임채영님의 신청곡 이석훈의 굿데이, 그리고 4399님이 신청하신 10cm 콘서트 듣고 올게요.

0: 보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1: 임채영님의 신청곡 존박 원곡의 이석훈 굿데이, 그리고 4399님이 신청하신 10cm 콘서트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K1208님 화사 오 신청합니다. 한키라에서 로고송으로 듣고 노래가 좋아서 제목을 찾아봤네요. 꼭 완곡으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신청해 주셨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화사의 오란 노래는 한키라 이제 하게 되고 로고송으로 저도 처음 접하게 된 노래인데 저도 완곡을 듣고 든 생각이 참 이 화사 씨의 이런 너무 매력적인 보컬이 잘 드러나는 곡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사 씨의 이런 무드하고도 너무 좀 잘 맞는다? 멜로디나 가사 같은 게. 그래서 또 완곡으로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드니까 오늘 또 이렇게 신청 받아드리고요. 0608님 안녕하세요. 엄마랑 4학년 남동생이랑 마트 갔다가 집 가는 길에 하느님 라디오 듣는 초6 여학생입니다. 연휴가 몰려있어서 신났었는데 5일은 제 마지막 어린이날이라 살짝 속상했어요. 저는 6학년이 되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0: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

0: 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연과 신청곡을 페어링하는 시간 키라뮤직 페어링 소개된 분들께 아이스티 쿠폰 드립니다. 박성희님, 요즘 날씨가 변덕을 부려서 반팔 입었다가 긴팔 입었다가 난리 부르스입니다. 요즘 제 기분도 그래요. 업무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미치겠지만 한키라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노래는 루시, 날씨가 미쳤어 주문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좀 요새 일교차가 있는 편이니까 밤낮 온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요즘처럼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 좀 쌀쌀해질 때 그

낮에 좀 햇살 좀 쬐다가 조금 쌀쌀해질 때 그 외투를 입으면은 아, 내가 좀 아, 알맞게 잘 챙겨왔구나. 아, 내가 좀 이렇게 감싸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묘한 좀 만족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좀 어쨌든 그리 덥지도 사실 그리 춥지도 않은 좀 일교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이 날씨를 그때그때 좀 잘 챙겨가지고 또 행복하게 좀 느껴보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있네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 홍이삭의 더즌메러 신청합니다. 꼭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진짜 요새는 뭐 밖에서 맥주 한잔 하기 너무 좋은 날씨죠. 저는 정말 미치겠는 게 제 새로운 그 헬스장에 등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 앞에 저희 트레이너님이 되게 감성적이세요. 그리고 날씨에 되게 민감하시고 그래서 항상 운동하면서 아 이번 주말에는 야장에서 친구들과 치맥을 마실 거라며 막 이런 먹는 메뉴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딱히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 아, 몸은 되게 좋으신데.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한해의 키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네, 좀잘 살펴보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최대치 좀 정해놓고 드시는 걸 권합니다. 9212님. 등갈비 사서 양념 바르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웠는데 아들이 맛있다고 엄지척.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았네요. 앙뮤 200%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등갈비 참 맛있죠. 근데 등갈비도 이렇게 양념 발라가지고 에어프라이어만 구워도 맛있구나. 한번 해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항상 어렸을 때,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고기가 짱입니다, 고기. 어떠한 형태의 고기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식탁에 고기만 올라와 있으면은, 남자친구들은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종류의 이런 고기 같은 거 항상 이게 장 보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아, 또 등갈비 뭐 좋아하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좀 자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문 한번 받아볼게요. 최진선님, 날씨가 좋으니까 한강 가서 바람 쐬면서 걷고 싶네요. 걷다가 배고픈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3735님 한혜님 저희 손녀가 첫 이를 뽑았다고 자랑을 하네요. 치아 모형 상자에 뽑은 이를 담아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 자랑할 거라는데 너무 귀엽네요 라고 하셨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치아 뽑아가지고 모형 상자에 담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돌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5555님 하느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네요. 뭉게구름도 예쁘고요. 다이어트는 역시 내일부터. 샴디는 지금 몸매가 딱 좋습니다. 뭔가 사연이 담백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날씨 얘기하다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제 몸매까지 칭찬해 주시고. 아무튼 뭐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조금 제 몸매 스스로 잘 아니까 부족함을 조금 느끼는데 우리 5555님 말에 자신감을 좀 얻고 천천히 다이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빵 트럭 있어요? 소금빵, 곡물빵? 오, 너무 좋은데? 저뭐 이렇게 뭐 타코야끼라든지 뭐 그런 거 트럭은 아니면은 이게 통닭, 전기통닭구이 뭐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아, 요즘 이게 많이 다녀요. 그래, 갓 구운 빵만큼 맛있는 게 없지. 그리고 소금빵이 또갓 구운 것만큼 맛있는 게 진짜 없잖아요, 소금빵처럼. 저도 최근에 저희 동네에 그 뚜레땡땡 새로운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전 품목 30%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갈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진짜 가까워요. 1분만 걸어가면 또래땡땡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너무 운 좋게 딱 가자마자 쑥팥빵이 딱 나와가지고 김이 모락모락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사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역시 갓 구운 빵은 진리다. 그리고 빵에는 뭐다? 커피 페어링 해주셔야죠. 브라운 아이즈의 위스 커피 듣고 저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지만 정작 나를 표현하지 못했던 내 이름, 김민재. 큰 민재 혹은 이반 민재처럼 늘 수식어가 붙어야 불릴 수 있는 흔한 이름 대신 오직 나만의 이름을 가져보려 한다. 이름 하나 바뀌는 것뿐인데 이상하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시작될 설레는 내일의 맛, 장어 덮밥.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ay My Name 듣고 왔고요.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은 김민재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개명 신청하러 가신다는데 아, 어떤 이름으로 개명하시는 건지는 안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뭔가 좀 특별한 이름으로 지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안 정하셨다면은 김국태 어때요? 김국태. 제가 참아 쓰지 못한 그 이름. 근데 뭐 이미 정하셨겠죠. 뭐 좋은 이름으로 좀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꽤 좀 특이한 이름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저랑 그 성이 똑같은 그 세 글자 이름이 다 같은 그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좀 기억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름과 이런 나의 이런 생활 혹은 이런 모습이 또 좀 잘 떠올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주변에서 그렇게들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특별한 이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또 그렇게 느끼셔가지고 개명 신청하러 가시는 거겠죠. 예쁜 이름으로 바꾸시길 바라고 제가 장어덮밥 추천해드렸는데 아, 또 힘차게 또 이름 바꾼 만큼 기운차게 시작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어덮밥 추천해드렸습니다. 내일의 막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보이넥스도어의 콜미 듣고 올게요. Change my hair, clean my room.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3: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희한해 2주 만에 만나는 한키라의 붕방갱얼지 AB6IX 전웅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 크래비티의 봄날의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35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스테이션 엑스. 지금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저는 푸른 밤하늘을 건너온 DJ 제니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내일부터 KBS 쿨 FM에 새로운 DJ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3명의 DJ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DJ는 누구인가요?

0: 띄워드려요. 한창 식곤증으로 졸린 낮 2시부터 4시까지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가 잠을 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지구 곳곳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 그리고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지구의 밤을 음악으로 채워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프로그램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세곡 바로 들어볼게요. 폴킴이 피처링한 조이의 좋을 텐데. 폴킴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폴킴의 화이트.

폴킴은 노래만 들었을 때는 감미롭지만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하면 항상 화려한 입담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조곤조곤하게 은근히 수다스럽고 개고진 폴킴이 앞으로 가요광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남자 아이돌들이 가창력을 뽐내고 싶을 때 커버하곤 하는 폴킴표 발라드 두 곡 들려드려요. 폴킴의 길, 초록빛.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5: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6: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5: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7: 1단계

0: 5월 10일 일요일 슈퍼라디오 오늘 첫 곡은요. 싸이의 Right Now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주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코디 허안나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사실 뭐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를 또 잘 만들어 놔야 또 미래도 또 잘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오늘을 또 잘 만들어 보면서 저와 함께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코디로 불리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슈퍼라디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 두 시간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실 곳 문자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어플 KBS 콩 인터넷 라디오 콩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10 라디오 앱 콩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10분께 쏠게요. 힌트송입니다. 노라조의 땡땡맨.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께는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방송 후에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하시고 선물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청취자분들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4596님, 7살 아들이 쇼츠 영상을 보다가 지루한지 갑자기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놀아주려고 공원 몇 바퀴 뛰었더니 온몸이 근육통으로 너무 아파요. 아, 쌩쌩하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요. 라고. 와, 맞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진짜 나이 먹고 있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고관절에서 느껴요. 고관절. 그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유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막 어디가 땡겨,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아파. 아,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가니까 우리 아드님과 함께라도 예, 달리기를 하더라도 약간 그 준비 운동을 잘 하시고 좀 유연하게 우리 몸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돼, 진짜로. 그래서 근육통 푸시라고 구단 마사지건 보내드릴게요. 이수아님, 친구가요 여름휴가 전까지 몸무게 많이 감량하는 사람한테 옷 사주자고 내기 하자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폭식을 자주 하는 편이라 아무래도 아, 제가 질 것 같아서요. 와우. 그럼 이수아님 뭐 진짜 그냥 식단이랑 운동만으로? 아, 그러면은 나는 수아님 사실은 비추긴 해요. 왜냐면 저도 그냥 잘 참다가 갑자기 막 두 끼를 한 번에 먹게 되거든요. 그럼 살이 두 배로 찌기는 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식욕을 좀 잘 못 참는다? 그러면은 나는 조금 비추. 그 살도 찌고 친구한테 돈까지 줘야 돼. 그럼 저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다이어트를 꼭 하고 싶다 하시면은 내기에서 이기시라고 SOD 효소 보내드릴게요. 9575님, 오랜만에 기분 전환할 겸 안경을 다른 디자인으로 바꿨어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모양도 색상도 다 바꿨는데도요. 매일 보는 가족인데 이거 솔직히 속상할 만하죠? 모양도 바뀌었어요? 색깔도 바뀌고? 너무한데? 아, 진짜 맨날 보는데 이런 거 알아봐주면 안 되나? 아, 진짜. 그러면은 원래 안경으로 다시 한번 써봐요. 진짜 모르나? 이상하다? 엄마 뭐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 뭐 바뀐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일단 다시 한번 돌아가 봐. 돌아갔다가도 말을 안 하면 그거는 얘기해야지. 아, 나 안경 바꿨는데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또 어떻게 리액션 하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어떻게 될지는 그 후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 9575님께 외출할 때 쓰시라고 썬블럭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예, 속상한 마음 달래길 바래요. 네. 아니 근데 나 실수할 때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조롱이들? 어제는 심지어 막 DM 오고 막 난리가 났어. 어디서 어디가 틀렸다 막 이러면서. 그게 웃음 포인트래.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많이 틀리는 거예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루에 하루만 더. 아이브의 XOXG.

네, 여러분은 지금 슈퍼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조정은님, 집에서 지금 저 입사지원서 쓰고 있어요. 파일만 오랫동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 쓰고 있는 건지 헷갈리네요. 제가 이 회사에 왜 들어가고 싶을까요? 진짜 재치있게 쓰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아, 근데 조정은님, 이게 괜히 재치있게 쓰려다가 좀 망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 이제 개그맨들은 막 웃기려고 막 엄청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 결혼식이었어요. 예, 개그맨분 결혼식이었는데 어떤 개그맨분이 좀 분위기를 띄우려고 무리수를 뒀어요. 그 이제 그 결혼하는 이제 신부분의 어머님 있죠? 어머님이랑 브루스를 갑자기 버진로드에서 예, 쳤는데 그게 참 잘 먹혔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 못했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재치있게 쓰고 싶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심을 꾹꾹 담아서 쓰면은 오히려 웃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조정은님 면접까지 가시면 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드록스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8150님.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이모티콘 무제한 이용권을 끊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모든 대화를 이모티콘으로만 하시는 거 있죠?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 맞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걸 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해주면 신나서 이런 작은 거에 엄청 행복해 하시잖아요. 막 겉으로는 아닌 척, 막 무뚝뚝한 척 하시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더 소녀 같아지시고 소년 같아지신다니까요.

우리 아버님께 선물로 드리시라고 이모티콘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크, 좋다. 자, 8170님. 중학생 아들이 중간고사 전교 1등을 했어요? 와, 나도 이런 아들 낳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뮤지컬 공연도 보게 해주고 시간 재밌게 보냈네요. 다음 기말고사도 기대할게, 아들. 무서워. 아, 무서워. 또 전교 1등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 8170님 물론 기대는 되지. 기말고사도 엄청 기대가 되지만 이거는 아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그래, 우리 중간고사만 해도 너무 대단해. 진짜 엄마 너무 감동했어. 이렇게 축하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이랑 같이 드시라고 피자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빅뱅의 마지막 인사.

정신 차려.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다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제발. 우리 마지막 날까지 열기 그냥 끝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고요. 자, 기세로 갑시다. 슈퍼 비엣.

끝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봅시다. 자, 첫 번째 슈퍼빗.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뛰어야 될 것 같고 머리를 막 흔들어야만 될 것 같은 크레이지 빗. 아, 블랙핑크의 뛰어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하우스 장르라는 거 알아요? 잘 모르시면 이 노래로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조금 세련된 비트가 나의 몸을 막 자연스럽게 이끌 거거든요. 오늘의 슈퍼비트, FX의 Four Walls.

식곤증을 멀리 날려버리는 시간 슈퍼비트. 오늘은 블랙핑크의 뛰어, 키키의 포포, FX의 포월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포포라고 써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404라고 100% 읽었을 거예요. 자, 우리 끝에 끝까지 제대로 놀아봤어요. 저와 재밌게 놀았던 이 시간, 이 감각, 이 흥. 아, 나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약간 저 흥이랑 좀 잘 어울렸나요? 아, 좀 약간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아, 나름 나 잘한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해. 이미 지나왔어, 시간은. 자, 우리 청취자 사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호정님. 남편하고 인테리어 작업하고 있어요. 옆집에 방해될까봐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긴 한데 고객님이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아, 가게 인테리어 하고 계시는구나. 맞아요. 요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해야 되지? 세심한 듯 무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가게 옮기기 전에 상암에 있는 가게가 약간 조금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늑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진짜 예뻐야 된다, 화장실이. 그래서 하루 왼종일 인테리어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손님들마다 너무 좋다는 거야.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라디오도 틀어놨거든요. 무섭지 말라고. 외부에 있으니까 화장실이. 여성분들이 거기에 감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내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인데 잠깐만. 또 지금 웃고 있지. 지금 웃고 있지, 조롱이들. 웃지 마. 내 아이디어인데. 남편만 칭찬을 하는 거야. 지금 작가님이랑 다 놀리고 있네. 내 아오아디인데 우리 남편을 칭찬하는 거야. 열받게. 아, 나 진짜 그럴 때 좀 약간 좀 섭섭하다고나 할까? 근데 또 우리 남편은 그런 걸 얘기 안 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뭔가 공을 내

님께 일 끝나고 시원하게 드시라고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8052님 배달을 시켰는데요. 요청사항에 사장님, 기사님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음료랑 밑반찬을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영수증에 적혀있더라고요. 아 솔직히 뭐 이런 걸 바라려고 한 거 아닌데 먹으면서 괜히 기분 좋아서 웃음 나왔어요. 크크크. 와 이거 진짜로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우리 8052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사장님도 그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루가 진짜 행복하잖아요. 우리 8052님께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4956님 결혼 15주년이라 온 가족 다 같이 제주도 여행 왔어요. 올레길 근처 카페에서 코디 목소리가 들리네. 나 어떻게 전국에 내 목소리가 나가고 있대요. 저희 부부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근데 이미 뭐 가족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간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따뜻한 가족인 게 느껴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레스토랑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자 저희 또 노래 듣고 올게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2개월의 넘버원. No.

온라인 화장품 교환권,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카리 이온수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를 드립니다. 스페셜 DJ 허한나와 함께하는 슈퍼라디오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자, 2부 끝곡 놀이플라이 타로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듣고, 잠시 후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는 일요일 답장으로 돌아올게요. 하나.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슈퍼라디오 3부 첫 곡 마른5의 Nothing Last Forever 듣고 왔고요. 저는 스페셜 DJ 허한나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문장 한 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미처 못 읽은 사연 들려드리지 못한 시청곡 제가 다 풀고 갈게요. 광고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서울

0: 슈퍼 라디오.
1: 소개 못한 사연, 들려드리지 못한 노래들 늦게나마 보내드릴게요. 일요일 답장.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 0564님이 보내주셨어요. 2년 동안 짝사랑하던 남사친한테 고백하려고 다음 주에 시간 되는지 물어봤어요. 답장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부터 떨립니다. 아, 지금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신청해요. 오, 어떻게 2년 동안 짝사랑을 했어? 아, 근데 2년 동안 남사친으로 있어준 거 보면 그 친구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너무 설레발 치는 건가? 그렇잖아. 아, 궁금하긴 하다. 0564님, 예를 들면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나랑 뭐 술 한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와줬나? 그러면은 오케이. 남자들은 여자한테 관심 있으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과연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네. 최우정님, 작년부터 슈퍼라디오 들으면서 원하는 회사에 취업도 성공하고요. 안 좋았던 일들이 다 해결됐어요. 29인데 9수 잘 버텨내고 새로운 30대를 맞이해볼게요.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옥상 달빛의 세레머니 신청해봐요. 와, 이거 봐. 우리가 이게 된다 하면 된다니까? 근데 막 안 된다 하면은 뭔가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요. 전 그런 걸 언제 느끼냐면

근데 아이 뭐 되겠지 뭐. 아 될 거야. 왜? 난 그만큼 연습해왔으니까. 안 되면 또 다음에 되겠지 뭐. 난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은 그냥 연습해왔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진달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정님처럼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다들 취업도 성공하고 지금 안 풀리는 일들 다 풀리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우리 0564님이 신청하신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최우중님이 신청하신 옥상달빛 세레머니 두 곡 듣고 올게요.

예진님, 싱가포르. 아, 있어 보인다. 아무튼 우리 예진님 지금은 다행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2658님, 주말마다 8살짜리 아들이랑 같이 라디오를 들어요. 5월부터 선물을 잔뜩 받아서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 바쁜 우리 준우. 준우가 좋아하는 우리 이무진의 청춘 만화 틀어주세요 라고. 와, 우리 준우가 8살인데도 음악 듣는 수준이 저보다 낫네요. 오, 이무진 씨의 청춘 만화 대박. 자, 우리 그럼 강예진님의 신청곡 조이의 안녕과 2658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청춘 만화 두 곡 듣고 올게요.

조이의 안녕, 이무진의 청춘만화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저도 기분이 막 업되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선아님, 요즘 거북목 이슈로 매일 두통을 달고 살아요. 약 먹어도 고통이 안 없어지는데. 그런 의미로 거북이의 비행기 신청해요. 재밌다. 선아님, 좋다. 거북목 이슈로 거북이의 비행기. 아, 근데 확실히 그 목 디스크가 있고 거북목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게 아마 혈류가 잘 안 흘러서 그럴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침대 그 끝에 머리와 목 그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을 대고 약간 고개를 좀 아래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해주면 훨씬 낫더라고요. 아, 거북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7104님, 땀이 없는 편이라 여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서 여름을 싫어하는데 저희 참 안 맞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맞춰 사는 거죠. 아,

아, 저 진짜 저는 원래 더위 잘 안 타고 추위를 많이 탔는데 살이 20kg가 찌니까 너무 더워요. 근데 오늘도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남편이 안 더워해서 조금 제가 덥다고 하면 제가 뚱뚱한 게 탈로 날까 봐 막 등에서 땀이 흐르는데도 모른 척 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 남편분의 마음이 좀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네.

우리 3213님 도움 주러 오실 거예요. 네. 2572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휴대폰이 없어서 지금 이모 휴대폰으로 라디오 사연 처음 보내봐요.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차 타고 6시간 걸리는 여행하고 있어요. 목적지는 부여입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엠맥스의 블루 발렌타인 노래 신청할게요. 아, 너무 귀엽네요. 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라디오를 좋아해.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또 차 타고 여행을 가고 있다고. 6시간 걸리는 이 긴 시간 속에 우리 슈퍼라디오가 조금 덜 지루한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3113님이 신청하신 토이의 좋은 사람, 2572님이 신청하신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두 곡 듣고 올게요.

타임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노래는요, 박준성님이 보내주셨어요. 친하지도 않은 친척이 갑자기 삼촌 호칭을 붙여서 부르래요. 아, 어쩌라고 하고 싶다가도 아, 상처 주긴 또 싫으네요. 어떻게 해야 따뜻하지만 차가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약간 그러면은 약간 삼촌이라고 안 부르긴 좀 그렇고 그냥 누구 삼촌 하기에는 조금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삼촌 앞에 별명을 지어서 붙여주는 거 어때요? 예를 들면 왕코 삼촌 혹은 뭐 코딱지 삼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삼촌이라 부르면서도 내가 지지 않는 삼촌의 별명을 지어주는 거죠. 그거 왠지 내가 이긴 것 같잖아? 우리 6835님 처음으로 덧니 교정을 시작했어요. 이가 조여서 아픈데 이걸 어떻게 3년이나 해야 될까요? 치아 모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대하면서 버텨볼게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해봅니다. 오, 6835님 저도 교정을 한 3년 반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갔는데도 3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진짜 아파가지고 음식을 진짜 정말 작게 잘라서 이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되잖아요. 그 쪼이는 게 시원해져요. 뭔가 고통이 아니게 되는 느낌? 그래서 나는 좀 요즘에도 좀 쪼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미 교정이 이제 끝나가지고 누가 날 쪼여주진 않지만 지금은 좀 아프지만 나중엔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그럼 박준서님의 신청곡 여자친구의 교차로 6835님의 신청곡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아하의 슈퍼라디오.
1: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와 함께한 슈퍼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아, 일주일 동안 진짜 매일 긴장 탔어요, 진짜로. 잠도 안 오고. 아,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또 틀리면은 우리 조롱이들이 얼마나 놀릴까? 약간 그런 부담도 있고. 아, 또 놀려주면은 또 긴장이 좀 풀리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다 지나가 버렸네요. 네. 아쉽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일주일을 좀 맡겨주신 저희 제작진분들. 예. 저를 뭘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또 저한테 굉장한 추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새로운 슈퍼라디오가 시작되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가비의 슈퍼라디오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요.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0: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요즘 SNS에서는 이런 게 유행이랍니다. 각자 색깔을 하나씩 정하고 온종일 그 색만을 찾아다니는 컬러 헌팅. 초록을 골랐다. 그러면 보도블럭 틈새를 비집고 나온 이끼, 계단 비상구 유도 등 이런 걸 찍고요. 하얀색을 골랐다 하면 엄마가 커피에 타 마시는 각설탕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종이 비행기를 포착하는 거죠. 수시로 발끝도 살피고 실컷 머리 위로 올려다보면서 찾아보는 일상의 색다른 한 조각. 그렇게 수집한 색들이 모이면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다채로워질까요?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4: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아내와 카페를 갔는데요, 첫사랑이 좋아했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익명 요청하신 이분, 이제 그만 나가자는 아내

궁금합니다. 독신 여성 세트 이분에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맛있게 담그긴 맛있게 담그시나 봐요. 전 남친한테 연락이 올 정도면. 4835. 지인에게 바둑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경희 씨. 오늘이 사흘째인데 지인이 저보고 바둑보다는 다른 것을 배워보라네요.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인이 저를 포기하고 싶은가 봐요. 와, 진짜 솔직한 사흘 만에 포기. 자, 랜덤 세트 이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신경희 씨. 박보검, On My Way, You Are, 숲의 아이.

가득 채운 거죠.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어 오늘도 준비한 주제입니다. 봄, 사랑, 벚꽃 말고 감사, 두 사람, 바보에게 바보가 말고 흔하지 않은 고백, 그리고 청혼 노래 건의의 건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곡입니다. 김동률의 고백.

김동률의 고백, 아이유의 Love Wins All,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였어요. 봄 사랑 벚꽃 말고 감사 두 사람 바보에게 바보가 말고 흔하지 않은 고백 그리고 청혼 노래 건의의 건 두 번째 시간 이소라예요. 그대와 춤을.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먼저 7540,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여행 가려고 계좌 만들었어요. 벌써 계획 세우는데 기분 좋아져요. 요조 김진표 좋아해.

존 박, 꿈처럼, 잔나비, 외딴 섬, 로맨틱 들려드렸어요. 언니는 언제든 연락하면 만날 친구 있으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은 1910. 나이 들수록 그런 친구가 너무 소중한데요. 세종시에 살기 시작한 지 8년 차. 한 명 있던 고향 친구가 고향으로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정말로 축하해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한지 모르겠어요. 부럽기도 하고. 친구가 소중해지는 나이가 되어가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한 명 있는 고향 친구라면 진짜 서운한 마음, 부러운 마음 당연히 들 것 같아요. 뭐 한 10명쯤 있으면 아 그래 축하해 정도 좋겠다 정도겠지만 와, 한 명인데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10 이분 랜덤 세트 보내드릴게요. 친구가 고향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그 핑계 대고 고향에 좀 더 자주 가보시면 어떨까요? 강희주 씨, 올해 5년 만에 다시 일기 쓰고 있어요. 일기 쓰면 좋은 점은 하루를 정리하면서 가끔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좋은 말만 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자기 성찰?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이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강희주 씨, 5년 만에 다시 쓰고 있는 일기 올해는 좀 오래 계속 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랜덤 세트 강희주 씨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2개월 더 로맨틱.

0: 2개월 The Romantic Roddy I'm in love 들려드렸어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좋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0: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 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 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 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5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은 황소윤 홀리데이.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운전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길을 잘못 드는 건데요.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긴장감에 실수로 잘못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0: 함께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출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4: 1600-9300 1600-9300.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0: 카페페 주문.
9: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0: 카페페 주문.
1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꿀떡 잘 일어나요. 저는 일어나서 막 이렇게 민기적거리면서 휴대폰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딱 눈 뜨면 바로 로봇처럼 확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씻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전 재수는 안 했지만 그래도 네, 그 시기가 참 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막내 진짜 삼계탕 열심히 먹고 꼭 힘내가지고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이 근데 그때는 막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100세 시대에서 1년 정도는 저는 투자하기 딱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저는 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몸보신이 필요하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우울할 때는 떡볶이를 먹습니다. 제 소울푸드는 그 엽땡. 예, 네, 엽땡의 이제 착한 맛으로 또 맵찔이어가지고 엽땡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예, 네, 우리 7855님 막내분은 그래도 건강한 거 이제 재수생이니까 건강하게 삼계탕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권진아 플라이 어겐.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 시간에는요, 매주 다양한 음악 차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차트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6위와 20위를 준비해봤습니다. 2016년 5월 2주차 20위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인데요. 오늘부터 우리는은 2015년에 발표된 노래로 상큼 발랄한 고백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랑스러운 노래고요. 이어서 16위는 아이유아이의 드림걸스입니다. 드림걸스는 2016년에 발표된

0: 돈을 주는 게 좀 너무 정없다 싶으면 같이 백화점 같은 데 가시거나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런 매장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러 가는 건 또 어떨지. 네. 제 조언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현금도 나쁘지 않다.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영화 드림걸즈 OST의 드림걸스.
1: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영화 드림걸즈 OST의 드림걸즈 띄워드렸습니다.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0307님께서요. 내년 이사를 목표로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큰딸아이도 보태고 싶다고 주말 알바를 시작했어요. 참 기특하고 대견하죠.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네요. 이사하면 큰딸아이부터 방을 고르게 해줄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뭔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나이대가 어릴 것 같은데요? 큰딸이라고 해도. 근데 알바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보탠다는 마음이 참 쉽지 않은데. 저 어렸을 때는 아르바이트해서 나 맛있는 거나 사 먹어야지, 사고 싶은 거나 사야지 이런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은데, 아유, 너무 대견합니다. 요즘에 진짜 여러모로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마음도 모으고 하면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꼭 목표하시는 바대로 이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0: 않을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6: 히든 태그.
7: 이러니 천 개 넘는.

0: 안돼.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청해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성적인 사운드로 오늘 유용한 영어 표현들까지 익혀보세요. 그럼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리니까요.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보세요.

lost in the dark. 당신은 나를 got me lost in the dark 라고 했으니까 나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했어요 라는 뜻이고 Is it too late? 들으셨죠? Is it too late for us? 네, 이 부분입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for us? 네, 우리 이제 너무 늦은 걸까요? 그 다음, You know you got me lost in the heart. In my heart 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내 마음 속에서 길을 잃게 했어요 라는 가사도 들으셨어요. 또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Is it too late?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for us? 우리 이제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재차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션 문장 Is it too late? 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죠?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낮은 낮게라고 해석이 되는 철자였어요. 그리고 To leave me so low 이 부분은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S-O-L-O, solo라는 단어였습니다. 발음이 동일하니까 이처럼 가사에 맞게 잘 버무려 놓은 게 느껴지네요. 특히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서 떠나버린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이 곡 들어보시죠. Miles Smith의 solo.

0: your call for nothing. 이 문장도 괜찮겠죠? For nothing이라는 것은 헛되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니까 헛되게 연락을 기다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두 번째,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세 번째,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3: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그림님. 애기 엄마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품에서 누우면 울어버리는 애기 때문에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있습니다. 우리 애기 울지 않게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보아의 넘버원 신청할게요. 아구 우리 애기 그만 울자 진짜. 아마 이 시간에도 잠 못 드는 우리 엄마 아빠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모두 모두 힘내시라고 우리 김그림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보아의 넘버원.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 중에서도 건강한 운동러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베이글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계신 상하 가족분들 만나볼게요. 5655님께서는요, 집에서 스테퍼를 밟고 있어요. 30분만 해도 땀이 쭉쭉 나서 개운해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스테퍼 진짜 궁금해요. 스테퍼가 그 살 진짜 잘 빠진다고 그러던데, 이게 그 당땡 마켓에서 저도 한번 사볼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 5655님 문자 보니까 또 사고 싶다는 그 생각이 막 더 나네요.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와이프가 저기압일 땐 건들지 말자. 철규 오빠, 일찍 나왔네.
1: 아, 야, 말도 하지 마라. 야, 진짜 바쁜 날이다 오늘.
0: 그래서 일부러 일찍 나온 거야?
1: 그건 아니고 와이프랑 싸웠어.
0: 응? 싸워서 일찍 나온 거라고? 일 때문이 아니네. 그거는 쫓겨난 거 아니야?
1: 뭘 또 쫓겨나. 쫓겨나기는 참 말을 또 섭하게 한다 또네. 아니 아침에 양말 신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 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지.
0: 아니 근데 오빠, 와이프 요즘에 애기 보느라고 정신없잖아.
1: 아 그러니까 나도 화장실도 가보고 거실도 가보고 안방도 가봤는데 없는 거야. 없으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 혹시 그 양말 이거 한 짝 못 봤어?
0: 그랬더니
1: 근데 완전 도끼 눈에 인삭 팍 찡그리면서 막 양말에 맡겨놨다는 등 뭐 정신을 어따 두고 다니는. 와 진짜 내 그거 잔소리 듣다가 내가 아유 나 간다 이러고 나왔어 진짜.
0: 아 근데 뭔가 쌓인 게 있었네. 아니 갑자기 화내실 리가 없잖아.
1: 그런가? 아 이거 어제부터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했거든. 뭔가 좀 이상하게 예민하고 좀 축 처진 것 같고 하긴 했는데.
0: 아 뭐야, 그러면 어제부터 와이프 이상한 거 알면서 그렇게 건드렸다고? 오빠 진짜 바보 아니야? 아 진짜 내가 이런 바보를 동기라고.
1: 아니 뭐 양말 하나 물어본 게 뭘 또 그냥. 야 이유를 모르잖아 나는. 잠깐만 야. 야 고작 양말 한 짝 때문에 아침부터 사람을 건들. 야 문자 왔다. 아 나 큰일 났네.
0: 아 문자 왔어 지금?
1: 나 집에 못 가겠다 야.
0: 아유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가지고 괜히 고생을 하냐.
1: 잠깐만. 야, 나 어떡하냐. 아, 나 보기가 나 두렵다 야.
0: 뭘 어떡해. 괜히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무조건 싹싹 빌어. 어? 아, 쓸데없는 사족 붙이지 말고.

0: me.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Why?
1: 너의 다른 남자를

0: 2AM 잘못했어 듣고 왔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와이프가 저기압일 땐 건들지 말자 였고요. 오늘부터 저와 21세기 생활백서 함께하게 될 박철규 아나운서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허유원 아나운서의 동기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0: 아니, 철규 씨가 아무래도 유부남이다 보니까 이번 사연에 좀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1: 사실 뭐 제 아내는 이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뭐 기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요.
0: 아, 정말?

0: 제가 어떻게라도 해줄 텐데 네. 그러고 나서 뭐 좀 뭐 반나절 정도 지나면은 혼자 풀려요. 이제는 좀 그 스타일이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철규 씨가 본능적으로 좀 아는 것 같아요. 와이프의 기분이 저기압이면은 이제 가정의 행복과도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서
0: 알죠.
1: 옆에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가서 좀 달래주는 그런 성격일 것 같은데.
0: 그럼요. 저는 사실 제 네. 기분은 항상 좀 평안하기 때문에 와이프의 기분에 따라서 제 기분도 같이 바뀝니다.
1: 아, 근데 제가 동기로서 중요해요. 옆에서 좀 보면

0: 네, 그러면은 요즘에 최근에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1: 최근에요?
0: 와이프랑? 네.
1: 아, 갈등.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 있었는데
0: 네.
1: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흘린 거예요.
0: 아.
1: 그 얘기를 또 곧이곧들 했다가
0: 네.
1: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라고 해서
0: 아, 갈등 있네. 없다. 아까 전에 없어. 없다고 하면서.
1: 그거는 갈등이라고 할 수 없어요.
0: 네.
1: 왜냐면 일방적인 깨달음,
0: 아.
1: 일방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0: 네.
1: 갈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0: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처를?
1: 그럴 때요?
0: 네.
1: 그럴 때 뭐... 뭐 옆에 가서 또 강아지 말이야.
0: 강아지.
1: 잘못했다 그러고
0: 네.
1: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0: 아,
1: 아 내가 또 잘못했다고.
0: 오늘 또 배워가네. 와이프가 저기압일 땐 강아지처럼 행동하자. 자,
1: 앞에서 쫑알쫑알되면 좋아합니다. 또.
0: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철규 아나운서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아울렛.
8: 점심때 뭐 하세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요광장 놀러 오실래요? 노래도 있고요, 수다도 있고, 이제 저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9: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0: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9: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좋은 아침 정식이가 정식으로 깨워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제곡 정해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6067님, 중국집 오픈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첫 주에는 오픈파일 제대로 받았는데 둘째 주는 아주 한가했습니다. 그래도 자리 잡으면 바빠질 날이 오겠죠? 3, 2,

좋은 추억 만들었네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또 애청자로서 그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분과 어떤 분이 데이트한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딱 이 정도 문자가 딱 좋아요. 박정남 씨, 아들이 힘들다. 아, 그 음악 퀴즈. 음악 퀴즈 힌트를 제가 먼저 드려야죠. 네. 자, 음악 퀴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코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KBS 쿨 FM의 식구가 된 폴킴 씨의 노래. 커피 한 잔과 카페 사장 최준 씨가 떠오르는 이 노래. 귀여워. 이 노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에 딱 그 점심 먹고서는 뭔가 딱 생각날 때 부르고 싶은 바로 그 노래 있잖아요. 네, 도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월요일 4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유원 아나운서와 또 MC배 형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정남 씨 문자 마저 읽겠습니다. 아들이 힘들다 힘들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장모님 모시고 일본 여행 갔다고 하네요. 잘했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휑하고. 아, 그렇습니다. 아들, 엄마도 일본 여행 가고 싶다 하셨는데요. 예. 아드님이 알아서 다 챙길 겁니다. 예, 이거 왜 또 소문이 났대? 아, 그래서 예, 제일 좋은 거는 소문이 안 나는 게 좋아요. 또 아들 입장에서도 이게 또 마음이 또 확 또 항시 또 그 우리 엄마 또 생각도 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또

0: 믿어줘. 예.
1: 어, 근데 노래를 네. 부르는 느낌 자체가 저랑 굉장히 네. 비슷하시네요.
0: 네, 일부러 그렇게 좀 아, 더 딥하게 따라해봤습니다.
1: 못하는데 감정이 앞서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 저의 그 창법을 좀 굉장히 잘 또 표현해 주신 것 같고.
0: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들었습니다.
1: 네. 아, 자, 이제는 진짜 퀴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정시가 네. 식으로 부르면 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식디 파이어 파이팅!
1: 파이팅!
0: 예!
1: 원, 투, 쓰리, 포.
0: 아 이거는
1: 애드립이었죠 애드립. 네, 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우리 3516님이 남겨주셨고요. 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드립니다. 어, 오늘 세 곡을 부르셨는데 제가 좀 물어볼 건강기능식품 좀 양 많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식타벅스로 갑니다. 어서오세요. 식타벅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앞으로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 분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루 단위 사용이 원칙이었던 연차 휴가를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연차는 하루 전체를 쉬거나 반차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었는데요. 병원이나 은행 방문처럼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도 시간 단위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3일치를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연차를 쪼개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노동자 본인이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마치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단위로만 쓰던 제도가 이제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앞으로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2번 까까까까. 3번 휴가. 네, 세계복입니다. 가로 끝나는 세계복이고요. 이 중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고요. 노래, 이 노래 듣겠습니다. 폴킴의 한강에서 함께 할게요.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휴가입니다. 네, 정답 맞힌 분 중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후에 FM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로 휴가가 정답이었고 보기 또한 이제 가로 끝났기 때문에 가로 끝나는 오답들이 많이 왔는데요. 일단 김현준 씨가 생활에 이렇게 다 살아있는 오답으로 내가 다가가면 우리 와이프 잘하는 말 처리가 하셨고 현준 씨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 드립니다. 아, 우진 씨 그 문자 조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뛰어가는 중에 우진 씨의 문자입니다. 응가라고. 집이 넓은가? 아니면 뭐 출근 중이신가 모르겠는데 뛰어가는 중이시래 선물 드립니다. 같은 결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정원 씨, 아유미 언덩이가. 아니 제가 이 가사를 많이 읽었지만 여기에서 끊긴 건 처음이에요. 언덩이가. 뒤에 이 부분은 안 읽을게요 오늘은. 뒷부분까지 이렇게 읽어야지 뭔가 깨운한 느낌인데 오늘은 가가 끝이기 때문에 언덩이가까지만 읽었고요. 네. 최순영 씨, 초밥집 소개팅에서 모르는 흰살 생선이 나오면 말하세요. 전갱인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성과 아니면 이제 뭐 좀 후배들과 같이 가서 흰살 생선이 나왔을 때 누군가가 선배님 이 생선은 어떤 생선이에요? 물어봤을 때 광어인가 우럭인가 하면 좀 멋이 없다고. 나도 좀 헷갈리네. 전갱인가? 그래야지 좀 그 회 경험이 좀 있어 보인다. 아마도 일본어로는 아지지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이 정도까지 또 섞어주면은 더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빨간색 생선을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정나리 씨, 슬픈 소식입니다. 내 성적표 양가 양가 양가가 보내셨고요. 오시현 씨, 노가 연차를 내었는가? 노가 연차를 내었어. 시현 씨도 선물 드립니다. 슬픈 언양식 불고기님께서 달려가 까지 소개해드리면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앵콜로 좀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의 팬댕진 1부는 미래에셋증권,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0: 김비.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민희 씨가 오랜만에 오답으로 또 한석규 씨 버전이 왔네요. 네.
1: 누가 나보고 초짜래? 나 전문가야. 전문가.
0: 민희 씨 선물 드립니다. 아, 소영아 씨가 오빠 이거 멸치볶음 볼까? 이런 이 너스레 결 너무 좋아합니다. 이따 또 퀴즈 코스도 끝나고 같이 큰 바탕 놀아볼 거고 영아 씨도 선물 드립니다. 자, FM 대행진 정식이랑 옴냠냠 우리 수다 떠는 시간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나만의 싸움 귀여운 화풀이. 네.

0: 화가 났다는 걸 티내고 싶은데 대놓고 내기는 또 싫어서 소심하게 하는 화풀이 행동들. 부부싸움을 하고 결혼사진을 엎어놓는다든가, 깨톡 온 거 아는데 일부러 늦게 확인을 한다든가, 얄미운 남편이 잘 때 일부러 휴대폰 충전기를 빼놓는다든가. 귀엽네요. 귀엽네. 같이 보던 OTT 시리즈를 먼저 봐버린다든가. 네, 이런 나만의 싸움, 귀여운 화풀이.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이제 싸웠을 때 제가 불을 끄고 자려고 누우면 불을 계속 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네. 자, 2부로 오겠습니다. 잠깐 빠빠이.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6: 이렇게 좋은 날 막상 떠날 시간은 없으시죠?
7: 그렇단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볼륨만 높이면 여기가 바로 꽃길이니까요.
6: 그럼요. 오늘도 당신 곁에 가장 가까운 피크닉.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7: 매일 저녁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6: 봄에도 라디오는 쿨FM.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팽아 안녕하십니까? 팽수입니다. 정식이 형, 형은 놀이공원 좋아합니까? 어떤 놀이기구 제일 좋아하세요?
2: 어, 팽수 안녕하세요. 저는 뭐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속도감 있는 롤러코스터나
1: 슝 내려가고 뱅글뱅글 돌고
2: 바이킹도 좋아하고.
1: 아, 바이킹 재밌습니다.
2: 아, 그래요? 왜요? 갑자기 놀이공원 얘기는 왜 꺼냈어요?
1: 아이들도 좋아하는 꿈과 희망의 나라 놀이공원. 요즘 놀이공원 입장료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정식이 형 매직 패스라고 들어봤대요?
2: 그 줄 안 서고 먼저 이렇게 탈 수 있는 그 티켓이 좀 비싼 거.
1: 그렇습니다.
2: 패스트 트랙 이런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놀이기구를 타려고 아이랑 1시간 줄을 섰는데 매직 패스를 산 손님들이 줄을 안 서고 먼저 타니까 아이가 이제 왜 저 사람들 새치기야? 이랬다는 거예요.
2: 아, 그렇구나. 아이 입장에서, 아이 눈에서는 이게 새치기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자가 그녀의 미안함과 많은 박탈감을 느꼈다. 이런 시스템이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다. 대통령님 없애주세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2: 그렇구나. 알아보니까 이제 그 매직패스가 5회권 기준으로 1인당 한 8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거기다 이제 자유이용권은 또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요?
1: 맞습니다. 이게 가족 다니면은 야, 이거 펜슈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찬성하는 사람은 학교는 차례대로 줄 서라고 가르치는데 놀이공원은 돈으로 줄을 순서를 사게 한다. 그러고 반대쪽에서는 어야 비행기 1등석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내 돈 내고 내 시간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서로가 양반 찬반이 엇갈립니다.
2: 야, 이게 뭐 또 양쪽 입장에서는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1: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기도 유료 패스 때문에 놀이공원이 VIP 전용이 됐다 이러면서 똑같이 난리가 났대요. 우선 탑승 시스템. 우선 탑승하는 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놀이공원에 온 친구들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답니다.
2: 그러게요. 상업성과 또 뭐 공정의 가치 균형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3: 어려워. 이 균형 찾는 것도 어렵고 꽃 파는 것도 꽃집들도 참 어렵게 됐다. 참. 안녕하십니까. 예, 왕과 사는 남자 어문도 유혜진입니다.
2: 어, 혜진이 형 오셨네. 꽃집이요? 꽃집 얘기를 꺼내셨네요. 꽃집이 어렵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3: 아이 봐, 정식이 저 5월이 무슨 달이야? 저 가정의 달 아니겠어?
2: 그쵸.
3: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어린이날도 있고 원래 같으면 아주 꽃피느라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건데 올해는 좀 힘들어 이게. 아니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하우스엔 보일러 떼야 되는데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확 뛰었죠? 거기에 저 비닐 포장지 값이 무척히 올라버렸어 이거 낙단지 먼지 때문에.
2: 아, 이 꽃바달 꽃바다리
3: 말아야.
2: 꽃다발 포장할 때 비닐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3: 그러니까.
2: 이게 공급이 어려울 텐데.
3: 포장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꽃다발 줄기 아래 저 꽃 시들지 말라고 하는 저 물봉투 있잖아.
2: 알죠. 물 이렇게 담아서
3: 그게 싱싱하게 유지해 주는 거. 그게 필수고 선물용에는 포장 비닐을 그냥 여러 겹 저 꽁꽁 싸매. 그 비닐 롤 하나가 원래는 18만 원이었는데 요새는 32만 원이다.
2: 32만 원. 거진
3: 2배가.
2: 거의 2배.
3: 근데 32만 원이라도 그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지.
2: 야, 보일러값도 오르고 비닐값도 오르고 뭐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꽃값을 확 올릴 수도 없고.
3: 그럼 저 다들 주머니 사정들 뻔하잖아. 비싸게 부르면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기니까 올릴 수도 없는데 안 올린다고 많이 팔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5월에 제일 많이 찾는 저 카네이션 이게 원가는 작년보다 30%가 올랐는데 판매량은 42% 가까이 확 줄어버렸어.
2: 정말 뭐 꽃집 사장님들 속 타들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3: 그러게 말이야. 아유, 요즘 손님들도 엄청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아예 도매 꽃시장을 찾아가서 이제 꽃다발, 꽃바구니 딱 만들고 또 조화를 사는 사람들도 늘었다. 이러지. 그것도 잘 만들잖아요. 내가 진짜 카네이션인가 하고 이렇게 꽃향기 맡아보면은 아니야. 내가 맨날 속아.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거든. 카네이션 좋아하는 작년보다 60%나 많이 팔렸다니 엄청납니다 이게.
2: 진짜 뭐 여러모

0: 오로 어려운 팍팍한 봄이네요. 그죠? 이 분위기도 띄울 겸 형님이 꽃향기 나는 노래 한 소절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도 노래라, 좋습니다.
1: 노래 저기 안희상이 저 바스카바스카도 모창도 좀 하니까는
0: 장범준 씨 느낌으로
1: 꽃송이가 꽃송이

있고요. 또 승리를 하지 못해도 네, 저희가 기본 선물 커피 쿠폰과 함께 조친 셀카 5월판도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말머리 퀴즈 달고 신청해 주십시오. 축하 사연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 8시 되기 전에 다 함께 신나게 축하 해드릴게요.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레몬맛 탄산수를 드립니다. 엄청 냠냠냠.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나만의 싸움 귀여운 화풀이 간식으로는 레몬맛 탄산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영선 씨가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신랑은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김치찌개 오늘은 좀 그 돼지고기 안 넣고 시원하게 끓였나 봐. 어쩜 이렇게 돼지고기를 안 넣어도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어. 오히려 담백하니 너무 맛있네. 무슨 막 한 그릇만 더 줘봐. 딱 이렇게. 예. 그렇게 가야 돼. 살아나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늘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6065님.

그래서 좋은 방법이에요. 6065님 선물 드립니다. 특별하게 드렸네요. 네, 2384님 차 안에서 애들 간식 주고 나도 먹으면서 운전하는 남편은 간식 안 먹여주고 안 주기. 자고 있는 남편 머리에서 베개 빼기. 다들 비슷하구나. 이렇게 우리 집이 특별히 뭐 유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군요. 저는 그 이제 새콤하고 달콤한 캐러멜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안 까주고 이런 운전 중인데 그럼 좀 굉장히 서운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나 베개 빼기는 저도 당해본 것 같고요. 예. 2384님 선물 드립니다. 5264님 누워서 폰 하는 남편 꼴보기 싫어서 일부러 지나가다가 발을 밟아서 미안한 척합니다. 안 미안해요. 선물 드립니다. 아니면 다들 알콩달콩 행복한

0: 저희가 전쟁 노래를 좀 들으면서 계속해서 전쟁 같은 사랑 아마 가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를 위해 임재범 씨의 노래로
1: 전쟁 같은 사랑
0: 할 때는 다 같이 불러주세요.
2: 어쩜 우린 복잡한
0: 1836님 제가 주제를 오늘 잘 못 들었는데 오늘 주제가 남편 피 말려 죽이는 방법인가요? 김정민씨 아이스 음료를 즐겨 먹는 남편을 위해 얼음을 다 써버립니다.
2: 아!
0: 6위 그치 남편 샤워할 때 설거지하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물줄기가 약해요. 당해본 것 같습니다.
1: 전쟁 같은
2: 그렇게도 많은
0: 총소리 효과음 되나?

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점등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번 주 파이팅! 조정식 FM 댕진 2부는 메디힐 토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셀레나제 KB국민은행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국가데이터처 제공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네, 안병숙 사장님도 1위 1비 하시겠지만 네, 너무 그렇게 또 1위 1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상향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청자 박미 씨도 오늘 생일 맞으셨습니다. 미역국 꼭 챙겨 드시고요. 생신 축하 축하 축하.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기프트.

0: 성격이 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다가오는 금요일에 둘째 출산이 예정돼 있고요. 지금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지만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부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실 부천의 사랑꾼 정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자,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1: 네, 잘 보냈습니다.
0: 네, 뭐 하고 보내셨습니까?
1: 사실 이번 주말이 저희 첫째가 이제 그 혼자 사랑을 다 받는 이제 마지막 주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디 좀 나가고 싶었는데.
0: 그렇구나. 네.
1: 네, 나가고 싶었는데 아내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병원 갔다 왔거든요.
0: 네.
1: 근데 좀 많이 움직이면 애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좀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0: 어머나.
1: 네, 그냥 집에서 뭐 그냥 축구 보고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냥.
0: 그렇고. 근데 뭐 첫째는 뭐 일련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1: 네.
0: 그래도 괜찮았던 거죠?
1: 네, 애가 또 집을 좋아해가지고 별로 안 나가고 싶어요.
0: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아니, 왜냐면 또 이제 그 엄마는 좀 쉬시고. 네. 아빠랑 같이 이렇게 좀 나갔다 와도 되는데 아버님이 뭐 이렇게 애기 집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1: 아, 네. 아, 공원 좀 나가자고 하는데 계속 네. 싫다고 해가지고.
0: 네. 집에서 네. 뭐 또 재밌게 놀았으면 됐죠 뭐. 네. 근데 그렇게 제가 접근을 못 해봤는데 진짜 첫째 입장에서는 그죠? 그 동생이 생기는 것도 뭐 좋기는 네. 하지만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이렇게 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1: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0: 그래, 첫째를 또 잘 챙겨주셔야겠네요. 그죠? 아직 애기인데.
1: 네네.
0: 네네. 좋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뭐 컨디션 괜찮으시고요?
1: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네.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지금.
0: 지금 자고 있구나.
1: 네.
0: 좋습니다. 그럼 조용히 이렇게 또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이번 주 또 그 출산 전날 목요일까지 쭉 가야 되니까. 그죠?
1: 네네.
0: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노래를.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오늘 조용하게 아내분 네. 주무셔야 되니까 이따가 퀴즈로 뵐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강지훈 씨가 정답님 오늘도 정답 빠르게 잘 외쳐주세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해주셨어요. 집에 또 이렇게 또 출산을 앞둔 또 아내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주무신다고 하니까 인터뷰를 좀 짧게 해봤고요. 새로운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96님 공군 632기 86년생 봉천동 거주입니다. 은행원이에요. 잘 풀지는 못하지만 퀴즈 신청해봅니다.

0: 장모님, 장모님 뵙고 네, 싶어요.
1: 파이팅만 해주세요.
0: 장모님.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장모님.
2: 네네.
0: 네, 아, 우리 사위 좀 오늘 잘할 것 같습니까?
2: 네네.
0: 네, 사위 파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2: 네, 우리 이서방 파이팅 잘하자. 네.
0: 그 장모님.
2: 네네.
0: 장모님 혹시 그 사위랑 그 네. 따님이랑 이제 여행 가고 이럴 때도
2: 네.
0: 웬만하면 좀 이제 그 소문 안 나게.

0: 아, 아직 뭐 추석이 좀 멀었지만 예초기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초기 쏘세요.
1: 네, 하겠습니다.
0: 네. 아, 좋다. 어, 지금 돌 좀 튀었어요. 곡을 꼭 쓰십시오. 예초기 성대모사 네. 할 때 앞으로 곡을 꼭 쓰고 하세요. 아, 좋았습니다.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
1: 하나 더요?
0: 네. 좀 기세가 좋습니다.
1: 그때 네. 이세돌 씨 성대모사.
0: 아, 이세돌 구단의 성대모사 좋습니다. 네. 둘, 셋.
2: 포기하지 마라. 경쟁에 지지 마라.
0: AI를 이겼어요.

0: 당연히 전봉준 외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요. 탈락인데 와 녹두를 외치셨습니다. 네.
1: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0: 호두님 아 호두님 성대모사를 못 들어서 무엇보다 너무 아쉽고요.
1: 네네.
0: 네 호두님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모시겠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기본 선물 드리고요.
1: 예.
0: 네 호두님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파이팅.
1: 예 감사합니다. 네.
0: 자 우리 정답님.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꾸미 허유원 폴킴 가비 가운데 네, 정답은 1번 주꾸미였습니다. 큰일이네. 주꾸미를 올해는 좀 못 먹었는데 제철에 주꾸미가 이제 금어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주꾸미 잡으시면 안 되고요.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재밌는 오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영 씨가 영미! 영미! 보내셨고 조금 심심했네요. 네. 김태준 씨, 저는 주식시장 흐름을 못 쫓아가는 동학개미 보내주셨고 네, 선물 드립니다.

0: 이란의 것으로 좀 확인이 되면 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1: 네.
0: 이란이 해당 지역에서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선박의 공격이나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 남우호에서 불이 났을 때 처음부터 이란의 소행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란은 좀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한 이란 대사도 뭐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었다고 밝혔었는데 동시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했다면서 우리나라의 뭐 미국 작전 동참

0: 10만 원 정도고 3주택자면 12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네. 방준영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정식 FM 대행진 3부는 베스트 슬립 모두 투어 네트워크 KB 국민은행 제공입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BS KBS KBS 난 조정식
4: 조정식의 FM 대행진.
5: 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안남미 때문에 지금 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종신 씨가 내가 좋아하는 안남미라고 쓰셨고, 진짜 안남미 씨일 수도 있잖아요.

0: 자, 일단은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가 오늘 첫방을 했는데 네. MC배님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1: 들었습니다.
2: 오, 진짜요?
1: 아, 보통 7시에 일어나거든요. 5시 알람을 맞춰서 흔히 돌려서 욕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부장님이었다는 동료들의 소문. 이런 소문도 좋고요.
2: 네. 소문.
0: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요원 씨?
2: 주차장에서 이사님을 만나서 같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잘해주기 시작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님과 친척이라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편하게 회사 생활을 했다는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회사는 사실 소문이 많으니까 직장에서.
2: 아, 네. 소문.
0: 혹시 뭐 그런 거 들은 거 기억나는
1: 저는 거 약간 재밌는 그 소문이 이게 사내 연애를 파헤치는 게 제 주 전문이어서 눈빛만 봐도 분명히 이 팀이 아니고 저 팀이 아닌데 둘이 동시에 일어나

0: 여기까지.
1: 아, 신나게 논다.
2: 제가 저라고 안 했습니다.
0: 네, 아, 사실 장난친 거예요. 식디는 장난밖에 없어요. 아닌 것 같고요.
1: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해지니까.
2: 그런 소문을 실제로 들은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저는 아닌 걸로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제 뭐 이런 그 류 말고 네. 연애나 이런 거 말고 제가 들었던 전설의 소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배가 신입사원 때 이제 회사로 택배를 시켰는데 이제 택배기사님이 로비에 와서 사무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점심시간에.

0: 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요. 네. 예. 자, 하나씩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전세대 선분들. 네.
2: 안선영 씨께서 저희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이고 제가 사무를 보는데 잘 모르는 거래처분들이 저희 사귀는 것 같다고 늙은 대표가 격리를 꼬셨다고 했어요. 크크크.
1: 오늘 일단은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2: 네, 그러니까요. 늙은 제가 잘못 네. 물꼬를 좀 특이한 네. 것 같은데. 네.
1: 좋습니다. 안선영 씨 문제였고요. 네.
0: 격리. 박현진 님은 회사에 정말 일을 못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모기업 사장이랑 성이 같아서 우스개로 제 모기업 사장 아들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일을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했는데 진짜였어요. 소름.
2: 소문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네.
0: 진짜였어요.
1: 이런 소문이 어떨 때 많이 나냐면 맞아. 그 회사의 대표가 그 대표랑 성이 같은데 일을 못하는 경우
0: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비슷하고
2: 성이 특이할 때
1: 네,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0: 일을 뭐 못한 것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1: 그리고 왠지 보면. 모르게 부티 나는데 성이 같을 때
0: 그렇죠.
1: 뭐 이럴 때 그런
0: 뭔가 이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1: 많이 나죠. 1698님 제가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선배 캐셔분이 과자나 라면 등 웬만한 바코드를 다 외워서 안 찍고도 모든 물건을 다 번호로 누른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0: 야,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다 번호만 보면
1: 아니 아무리 빨리 눌러도 찍 이거보다 빠를 수가 있나?
0: 그러니까요. 아니,
1: 야 대단하신데
0: 찍보다 그냥 번호로 쭉 하는.
1: 야 대단하다.
2: 진짜 궁금하다.
0: 이거
2: 진짜.
0: 전설이 아니고 달인인데요.
2: 그러니까요.
0: 이 정도면.
1: 근데 유원 씨 제가 네. 그 사연에 집중을 못 하겠네요. 아,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셔가지고
2: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재밌으려고
1: 너무 DJ 되시다 너무 기고만장해지신 거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죄송해요 진짜 제가
0: 소문입니다
1: 농담이에요
2: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1: 농담한 겁니다 네, 8450
2: 죄송합니다
1: 8450님 사연 우리 이원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저도 직접 네.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실수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네. 자 8450님께서 저는 저희 실장님이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거든요 그래도 출퇴근은 각자 했었는데 늦게 끝나는 날이나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에 가끔 실장님이 퇴근하실 때 태워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미 주변에서는 저희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1: 그럴 수 있지. 네네.
2: 제 이상형은 주지훈인데 말이죠. 아 이거 야.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1: 그럴 수 있지. 허요원 아나운서도 뭐 그런 소문이 있었나요?
2: 저요? 아니요.
1: 뭐 저는... 약간 누구랑 만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2: 아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1: 그래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2: 네, 전혀 없었어요.
1: 근데 없을 만한 게 진짜 뭐 이런 그 뭐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건덕지가
1: 전혀
2: 없어요.
1: 건덕지가 없고.
2: 네. 네네.
0: 미리 다 차단을 하잖아요.
2: 네. 그래서 차도 샀잖아요. 혼자
0: 그럼,
2: 잘.
0: 그럼요.
2: 잘 다니려고.
1: 최경숙님. 술 마시면 인사불성이 된다는 부장님이 계세요.

0: 어느 정도 선배님이 취하셔서 이제 기분이 좋아하시면 갑자기 현금 꺼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줘요.
1: 아.
0: 잠깐 화장실 가면 자리 없어지면
1: 와.
0: 끝납니다. 약간 회원권 추첨처럼.
1: 진짜.
2: 우와,
1: 아니,
2: 근데 진짜
1: 그럼
2: 약간 전설의 소문.
1: 후배들은 좋겠다. 근데 그런 사연이면.
0: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분과 술 마실 때는 항상 그걸 좀 바라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직장인들이.
1: 저
2: 너무 좋을 것
1: 뭐 이런 비슷한 소문, 술자리 관련된 소문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저 선배는 어떤 상황이어도 꼭 끝에 노래방을 가야 된다.
0: 아하, 있죠, 있죠.
1: 하는 선배들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설마 오늘까지도 장례식장에 갔다가도
0: 마무리는 일단
1: 술을 하시다가 뭐 가신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있었었고 사실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었어요.
2: 네. 대단하신
0: 소문이 많네요.
2: 진짜 네. 흥이 많으신 거 봐요.
1: 자 우리 MC 배우님 좀 읽어주시죠.
0: 네, 짬보님께서는 제가 쉬는 시간에 탕비실에 들어가면 사람들 대화가 갑자기 똑 끊기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성이 독특한데 사장님 성과 같다. 아 이런 사연들이 많네요. 사장님 친인척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와서.
2: 아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1: 성이 많지 않은데 뭐 이런 경우들.
0: 그렇죠.
1: 2226님 저는 신입사원 때 제가 서울에서 이사 왔다는 이유로 집이 엄청 부자라는 소문. 네.
0: 어디로 이사를
1: 근데 이런 소문은 좀 즐겨도 괜찮아요.
0: 그럼요. 네. 네, 뭐
1: 저 원동 살고 소문이니까. 걸어서 출퇴근했었거든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야, 좋은 소문입니다 뭐.
0: 그럼요. 네.
2: 저도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홍콩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네. 근데 홍콩에 되게 유명한 망고 주스를 파는 네.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네. 허유땡이에요.
0: 아~ 아시는 망고 분들 딸로.
2: 계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KBS 입사했을 때 혹시 홍콩에 그 허유땡 집딸 아니야? 이러면서
1: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2: 부자 아니야? 그런 적
1: 불안하지. 아 이게 또 그러니까. 홍콩 출신이기 때문에
0: 네. 네네.
2: 뭐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0: 10년째입니다.
1: 그러니까. 야,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인데.
2: 아, 그래요?
1: 그러면 노래는 아니고 괜히 말 많다고 말 많다고 하다가 사내에 너 말 많으니까 진행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직장 있을 때 계속 MC를 시켜서 했는데 이게 무리 부서만 하면 괜찮은데 네. 제 말 잘하다는 게 옆에 팀 회식 때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본부 회식 때도 가야 되고 그리고 소문나서 다른 회사 때도 불려서 가야 되고.
2: 근데 그래도 또 MC 배영님은 또 그걸 또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1: 아, 그럼요. 그 감사한데 그 지금은.
0: 지금 이렇게.
2: 근데 네네.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김동률 노래를 불렀는데 막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1: 띠예요, 띠.
2: 야, 근데 진짜 놀아줘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니까.
1: 그럼요.
0: 가다가 근데 점점 진짜 회사 소문은 하지 않은 거지.
2: 야, 전국 노래자랑에 가면은 바로 그냥 입상이라든가 막 이렇게 나다가 결국에 이제 사회까지. 그럼 이제 다음 날 출근했을 때 팀장님이 어이 정식이 그렇게 잘 논다며?
1: 맞아.
2: 그리고. 벌써. 네. 자, 하나만 더 읽을까요?
0: 7106님, 네. 예전 부장이 가발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음흠. 퇴근하는 지하주차장에서 가발 벗는 거 목격했어.
1: 아, 소문이 사실로 바뀌었을 때.
2: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야. 알아요? 뭐, 사내 축구대회 헤딩슛으로 뭐 갑니다.
1: 그렇죠, 맞아.
2: 그때 벗겨졌다, 뭐, 이렇게 소문이 막 또.
0: 너무 많이 살이 붙어서, 진짜.
2: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최고의 소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4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0: FM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여행의 시작과 끝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에이펙 공식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더 깊게 오래 H2LS에서 수소골드 기능성 마스크팩,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소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네.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1: 그럼요. 네,
0: 아, 시간 관계상. 아. 그리고 뭐 제가 그 허유원 아나운서 때문에 집중을 못한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 네. 아니 뭐 사실이 아닌데.
2: 아, 사실이 네. 아니잖아요. 소문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1: 자꾸 너무 얘기하니까 네. 마치 그러니까요. 사실인 것처럼 들리지만 네. 사실.
0: 자, 오늘 그 오늘의 식식이 배달앱 상품권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MC 배영님이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올 회사 창립 때부터 여태 재직하시던 분, 바로 전태일 열사랑 같이 근무하신 심유영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배달앱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1: 네.
0: 다음 주 월요일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빠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6: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매일 아침 눈 떠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까지 참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죠. 특히나 월요일 아침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든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피곤해. 왜 벌써 월요일이야?